노래 하나, 추억 둘. 표정 관리 잘 하십니까? 속마음 잘 감추세요? 뭐 못한다고 해도 자책할 일은 아닙니다. 속마음 잘 숨기고 표정 관리 잘하는 거 물론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거예요. 얼굴에다 드러나는 사람은 그만큼 맑고 투명한 거고 반대로 절대 들키지 않는 사람? 노련해 보이긴 하는데 속을 알 수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 드러났더라 이런 쪽은 아니신가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내 마음.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표정관리는 잘해도 못해도 장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얼굴에 유독 감정이 다 드러나는 사람 있습니다. 예, 본인은 뭐 감춘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 사람. 그만큼 맑고 투명한 거 아닐까요? 절대 나쁜 건 아니죠. 반대로 속마음이 어떠건 간에 절대 들키지 않는 사람. 굉장히 노련해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어서 좀 거리감이 생기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막 분석하고 관찰해서 이 사람은 친할 사람 안 친할 사람 막 이렇게 늘 그런 관찰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만약 상대가 이것저것 너무 감췄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좀 그렇게 예리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늘 뒤에 가서 아 그게 아니었나? 그게 다가 아니었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뭐 감춘다고 감췄는데도 드러나는 거. 뭐 이거야 어쩌겠습니까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겠죠. 너무 관찰하고 분석하지도 말고 너무 선택적으로 드러내고 감추고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가 헷갈리게 하는 거 그것도 뭐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뭔가 계산적인 어떤 방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다가가다 보면 그 관계는 그렇게 찐으로 오래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원음 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셔서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유롭고 길게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코너 사연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제일 좋기는 한데 또 일일이 뭐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가기가 또 이것도 좀 일이다 싶을 땐 좀 장문의 메시지가 꽤 길게 들어와서요. 충분히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승철의 열을 세어 보아요, 신승훈의 아이빌립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10대 후반의 한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내 딴에는 글을 쓰겠다고 자청해서 유폐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다. 그래도 세상에서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또래들과 달리 나만 홀로 장아찌처럼 세상의 구석에 박혀있다는 열패감이 문득문득 들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엄마의 어록들이었다. 큰오빠가 벌인 사업이 힘에 부쳐 애를 먹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시골집에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물론 사업 이야기는 털끝만큼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들은 귀신같이 안다. 짐짓 예사로운 목소리를 꾸며도 자식이 무슨 일인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벼랑 끝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음을. 엄마가 말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더란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가 꼴딱 넘어가기만 하면 안심을 했느니라. 아,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고.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 그러면 다 괜찮다. 그 밤에 엄마가 속으로만 삭인 뒷말이 있었다. 그러다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몸서리 처지게 무서웠단다. 그 말까지 더해야 진실이 완성되지만 엄마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말하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절로 느낄 것이므로 그 순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란 걸 알기에 엄마는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알아차린 것이다. 게으른 눈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의 눈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해야 할 일 전부를,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 미리 겁먹기 쉽다는 것을.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곽경택, 김용택, 성석재, 오소희, 이혜인 외에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아였습니다.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뭐 영화 감독도 있고 여행 작가 등등 여러분이 지나온 삶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이고 힘을 주었던 한마디를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이야기가 뭐 무조건 가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공감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말, 힘을 줄 수 있는 말, 그 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죠. 왜 진짜 해줘야 될 말은 안 해? 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 싶은 건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어니언스의 사랑의 진실 전해드리고 2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공부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임현정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였어요. 온다. 여기서 왜 이렇게 끌었을까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0016 쓰시는 분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부산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신복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네요. 함께 행복한 한 주를 또 만들어 가죠. 주말에 이사하셨어요? 오, 와, 이사를 했더니 온몸이 뻐근하지만 이라고. 이사했더니 온몸이 뻐근하지만 정도가 아니라 이사하고 나면 저는 약 그 이사한 주는 말할 것도 없고 한 한 달까지는 짐 정리도 계속 뭔가를 조금씩 바꾸고 해야 되지만 제 어떤 몸과 마음도 한 달은 지나야 약간 그 힘든 것도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포장 이사를 해도 안 해도 똑같은 거 왜일까요?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 건가? 그리고 황금박쥐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더위가 심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날씨 어플을 매주 월요일 되면 한 주 거를 쫙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렇죠. 낮 최고 기온에 조금 오락가락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자 이제 간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30 앞자리가 다 3으로 돼가지고 꽤 덥겠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더워지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종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3962 뒷번호 쓰시는 분 은정님. 은정님, 은경님 오늘 다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미님도 어서 오세요.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몸무게만큼 먹은 것 같습니다. 아이 설마요. 그렇게까지야. 근데 진짜 날 더우니까 자꾸 찬 거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더워서 찬 걸 찾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찬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차고 그다음에 달고 뭔가 예 그런 자극적인 걸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찬 물만 찾으면 뭐 덜할 텐데 이참에 맛있게 과일 주스 막 수박이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조금 좀 계산해 이건 정말 계산해 가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입이 당긴다고 해서 그 당기는 대로 먹다 보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 쓰시는 분 또 현미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운동을 하기로 끊어놨는데 3주째 안 가다가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체육관일까요? 아무튼 거기는 괜찮네요. 제가 어렸을 때긴 한데, 지금처럼 막 이런 관리가 좀 안 되는 때였는지, 아무리 그 1대1 지도가 아니라 혼자 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한 달을 안 갔는데, 한 달에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달 안 가고, 조용히 가서 운동화 찾아오고, 거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신림동 유리님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노출드리면 힘내봅니다. 어제까지도 쭉 풀로 일하시고 오늘도 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잘 조절해 가면서 쉼표 찍는 날도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너무 무리하면 우리 단거리 달리기 때는 한 번에 정말 힘 빡 쓰고도 쉴 수 있지만 인생은 장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028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셨군요. 네, 언제든 닉네임이나 성함 남겨주시면 좋고요. 코너 구경은 예, 오늘부터 월요일이니까 딱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코너 구경하고 싶은데 하셨거든요. 하나하나 함께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렵거나 뭐가 많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자,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 퍼렉스 러브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그리고 안드레아 부첼리가 함께하는 I Still Can See Your Face까지 두 곡입니다.

멋진 하모니가 일품인 두 곡을 들었습니다. 윤영준님도 어서 오십시오.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요? 하셨는데 그렇죠. 일부에 그거 듣고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쉽지가 않죠.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좀 원래 뭔가를 좀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인데다가 만약에 상대가 되게 어떤 그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배로 힘들죠. 이건 정말 제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그런 어떤 속마음을 감추는 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면 두 배, 세 배로 힘들어지더라고. 사실 근데 힘들어진다는 건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하나하나 뭐가 느껴지면서 아 약간 아쉬움이 남는 이 관계가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다가가야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일단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편하지는 않죠. 그리고 66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손 수술을 하셨나 봐요. 수술하고 퇴원해서 회복 중입니다. 다행이에요. 왼손이라서 이번 주도 파이팅 합시다 하셨는데 왼손이어도 너무 힘들고 불편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또 더워져서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뭐든지 뭐 치료도 좋고 수술도 좋고 다 좋지만 이 회복 기간에 정말 잘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609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게요. 실젠 크럽치의 썸머 브리즈 원하셨어요.

질젠 크로프치의 서머 브리지였습니다. 1393 뒷번호 쓰시는 분, 재선님도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8738 뒷번호 쓰시는 분은 선풍기 조립하며 동료 20명 정도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오늘 이민자 이모님 생일이거든요. 항상 친누나처럼 잘 챙겨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우 축하드려야죠. 이 20분 정도가 함께 일하시면서 굉장히 좀 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먼저 뭔가를 챙겨주시는 또 그런 역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분위기 메이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그런 각자의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837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 873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이민자님을 위해서 이 노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카디건스의 카니발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제리님이 어젯밤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다고. 소나기가 좀 강력하게 내린 것도 있고 막 그렇죠. 덥다고 하지만 소나기도 있을 거래요. 그래요. 지금부터는 예보에 나오든 안 나오든 소나기는 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기가 좀 좋아요. 왜냐면 줄기차게 계속 내려서 막 걱정되는 비는 아니지만 뭔가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약간 정신도 번쩍 들게 해주고 그래서 소나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젯밤에 저는 어제 일부러 내리는 소리를 듣고서 밖을 내다보지는 않고 약간 귀로 그 소리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엄청난 그런 건 아니었어 저희 동네는. 그랬습니다. 27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내 사연 나가죠. 월수 금요일은 추억사연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 제리님의 신청곡이에요. 김광석 잊혀지는 것.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7289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저는 딸 하나 서는 사람 한두 명만 데리고 시골로 갑니다. 한 명일 때도 있고 두 명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혼자도 가는 그곳은 바로 언니네 집이자 우리 집안 사람들의 일종의 주말 농장이 돼버린 그런 곳이에요. 언니네가 2년 전에 경기도 외곽 시골로 이사를 갔거든요. 작은 텃밭이 이제는 꽤 작품이 됐고요. 애들 좀 키워놓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찾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흙과도 안 친하고요. 아니, 좀 싫어하던 쪽입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흙마당도 안 밟아봤고 태생이 좀 공주과라 혼자 유난도 많이 떨었고요. 그리고 목이 물려가며 여름밤 마당에 앉아 식구들끼리 수박 먹는 그런 풍경?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쪽이었죠. 그런 제가 몇 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잔병 치레를 한참 하고 나선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해지자라는 생각보다 덜 아프자, 덜 힘들자 하는 마음으로 냉장고 속을 바꾸고 자연 친화적인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언니가 이사가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한 텃밭에 저도 살짝 호미를 걸쳤죠. 언니도 흔쾌히 와서 하라 그러고요. 진짜 넙죽넙죽 혜택을 누렸습니다. 저도 염치가 있죠. 제가 가꾸기 시작한 것을 언제든 언니네도 먹고 저희도 수확해오고 이러길 반복하니까 2년여 만에 이따금 시골 가는 도시농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서툴고 시행착오가 많지만 세상에 토마토도 키워보고 호박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늘 마트에서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걸 사오거나 해봤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행히 건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이젠 채식 없는 밥상은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믿고 쓰는 밭이 있어서 더 좋고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까 언니에게도 남다른 아쉬움이 있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먹던 도시의 간식이 이따금 그립다는 거예요. 이번 주엔 유명 과자점 수제과자를 좀 사가려고요. 그렇게 밭 쓰는 비용을 낸다고 해도 안 받으니까 뭐라도 가져가게 되네요. 즐겁고요. 노동요 신청해도 괜찮죠?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였어요. 오늘은 7289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골라주신 노동요 두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뭐랄까 진짜 노동요가 필요한 일들을 매 주말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든든한 언니분 그 가족과 함께 약간 믿고 가는 뭐 낯선 데 가서 그 한때 왜 주말농장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 요즘도 많이 하시나요? 그거 뭐 임대해갖고 뭐 하는 거. 물론 뭐 돈 내고 정당하게 쓰는 거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약간 언니네 가서 언제든 약간 믿고 가는 그런 주말농장 같은 느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거 직접 키워가지고 수확해서 밥상까지 올려보는 거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밥맛도 더 좋을 것 같아.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생활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이 뭐 따라 나서건 안 나서건 우리 사연자님에게는 아무 그쵸 영향을 안 주죠. 가려면 가고 나 가니까 따라 나서던가 이런 거지. 안 가면 혼자 가면 되고 가서 언니분하고 또 매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약간 어릴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자매들이 막 어릴 때는 매일 붙어서 막 밤에 막 자려고 누워서도 이불 덮고 한참 얘기하고 뭐 이랬던 것처럼 호미질하면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서로 터놓고 진짜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시고 먹을거리들도 안전하게 이제 많이 거기서 많이 갖고 오시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가서 녹색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바쁜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주말에는 언니네에 가서 밭도 가꾸고 그리고 그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한 이틀씩 하고 오면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거기서 다 만들고 오시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멀리 간 건 아니었는데 약간 도심을 벗어나서 조금 이제 외곽으로 나갔을 뿐인데 너무너무 그 푸른 자연이 여기까지만 나와도 좋구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물론 그 뒤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가끔 좀 와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일단 되게 맑아지는 기분이고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문득문득 그날의 어떤 하늘 모습, 뭐 이렇게 나무들 그런 어떤 풍경들 떠올리니까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살짝 호미만 걸쳤다고 표현하셨는데 과자도 이렇게 가져가고 늘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많이 그곳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부를 마무리해볼까요? 3부 끝곡은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전해드리고 4부로 갑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권용섭님의 신청곡으로 4부 문을 열었습니다. 뱅글스의 매닝 먼데이 함께 하셨고요. 아, 2781 쓰시는 분이 아이들 어렸을 때는 주말농장 같은 것도 종종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라 그런가?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님은 남편분이 저희는 반대예요. 우리 남편이 그런 거에 관심 많아서 저는 가끔 따라서 해본 적이 있는데 언니네로 가는 거니까 너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는 데 가는 거고 약간 믿고 가는 데고 언제든 가도 되는 곳이고 이런 마음이 기분이 사람을 되게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있겠죠. 아, 그리고 남자아이들이라 기억을 못하는 너무 약간 어른들이 주도해서 하고 아이들은 가서 정말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호미 들고 한번 그 정도만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거 네가 한번 뿌려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했으면 잠깐 잠깐 하는 거면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그런 걸 좀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경민님이 너무 좋네요. 무공해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게 제일 좋네요. 채소값 비싼데 하셨고요. 그리고 6182 분을 쓰시는 분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꾸셨는데 그때 엄마나 아빠는 그걸 이해 못하셨는데 요즘에 저희 친정 가면 똑같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데 관심이 더 생기나 봐요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점점 더 뭔가 흙과 친해지고 직접 가꾸고 기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고로움을 좀 덜 느끼는 기꺼이 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것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30대다 40대다 다 저마다 인생 걸어온 어떤 이 길이 파이 조각이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너무 싫어라 하던 건데도 조금씩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걸요. 관심이 생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애정이 생기고 나중에는 취미거리가 되고 특기가 되고 뒤늦게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도 많을 거고요. 50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는 아파트에 있어요. 요즘은 안 내려가면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약간 또 신청하면 뭐 그렇게 하긴 요즘에 조경 잘 돼 있는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그냥 예쁘게 만든 공간도 있겠지만 직접 가꿀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도 있나 보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건 정말 멀리 가지 않고도 또 약간 오래된 아파트, 그 구옥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저는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나 뭐 조경들이요. 물론 처음에는 다 인위적으로 가꾼 것들이 많겠지만 이게 이제 세월을 타다 보니까 정말 또 거기서 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나무들의 어떤 수령도 그렇고 그 그림들이 인위적으로 가꾼 그런 멋진 것들하고는 또 비할 수 없는 너무 멋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 지나다 보면 일부러 안에 들어가서 한번 걸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좋아서. 아 이러고 나니 오늘 유난히 녹색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자 이번에는 김선숙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하루가 시작이라고 새벽에 일찍 다녀와서 아침 먹고 차 한잔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지금 전해드릴게요. 김건모 서울의 달.

김건모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선미님이 쉴 때 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요즘 리듬이 너무 깨져서 많이 힘드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분도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고 그러셨는데 쉼표는 분명 찍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끝까지 무쇠도 아니고 사람인데 기계도 아니고 쭉 갈 수 있는 건 없죠. 그리고 328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이번 주도 너무 바빠요. 그래도 라디오 들을 시간은 짬짬이 있는데 참여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오랜만에 한번 도장 찍고 갑니다 하셨네요. 이 도장이 문자군요. 고맙습니다. 너무 무리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간간히 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좋네요. 자, 이번에는 다람쥐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이소라 고백 준비합니다.

이소라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람쥐님이 신청하신 노래라 저도 같이 잘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 노래를 그 당시에 듣던 그때 느낌이 신기하게도 울컥 다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이 노래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그 당시의 느낌이 밤도 아니고 이렇게 환한 낮에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뭔가 노래에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빠져들었나 봐요. 밤에 들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은정님이 저희 친정집도 구축 아파트인데 연못이 요즘 아파트 조경하고 비할 수 없는 인공 연못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아파트 조경 얘기가 갑자기 왜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가듯 얘기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도 너무 이쁘다우 해주신 혜선님도 주셨고요. 맞아요. 요즘 예쁘게 만드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즘에 정말 요즘 아파트 또 조경을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더 예쁘게도 만들고 근데 또 여기에 세월이 함께하면 더 멋스러움이 그 위에 얹혀지겠죠. 황금박지님,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김정태님, 꾸리님도 뵀어요. 사고 이일 쓰시는 분도 너무 급하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 죄송하네요. 오늘 끝곡은 선우님이 호텔 캘리포니아를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특별히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플러그드 라이브 버전으로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끝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농송교당 서양수 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한 생각 깨칠 때 참 부처가 나타나고 한 생각 미혹할 때 참 부처가 숨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부처와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겠냐고 하시면서 다만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친 사이에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그렇게 오셨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소요편 1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경계를 마주한 순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대산종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치는 것으로 부처가 되기도 했다가 부처와 멀어지기도 할 텐데요. 그러고 보면 매 순간 부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작은 차이가 마음 공부에 커다란 기회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부처를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너는 나의 희망이야, 여행 스케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본질 등에 관한 궁극적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불교 교리도는 이것을 법신불이라 선언하고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단정하고 있고요.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최고의 종지로 삼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서 법신불 이론상을 본전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요. 원불교 정전에 보면 이론상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이나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손바닥 위에 한 구슬처럼 드러나며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한다. 원불교에서 믿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욱더 많이 발현되길 바라봅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이론상의 진리.

어릴 적 옆집 동생을 따라 교회를 가본 기억이 있다. 옆집 아이는 줄곧 나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상상했던 지옥은 큰 구덩이 속에 불길이 치솟고 악마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을 끄집어내려 불구덩이 속으로 빠뜨리는 형상이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한동안 열심히 교회를 따라다녔지만 곧 어머니가 그 일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엔 교회를 가보지 못했다. 출가를 하면서 교전을 보았고 현실 지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지옥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는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다. 교구 여성회 교도님들과 함께 교도소 법회를 보러 광주교도소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교도소의 모습과는 달리 외관은 그냥 평범한 공공기관 같았다.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통제가 시작됐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으며 긴장감이 생겼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철저한 감시와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곳은 마치 희망 없는 지옥 같았다. 그렇게 편견과 두려움을 가진 채 120여 명의 수감자들이 모인 강당에 들어선 순간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반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제일 앞에서 법회 의식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모범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던 그는 선한 인상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법회가 다 끝나고 안 사실이지만 그는 무기수였다. 처음엔 눈빛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무서워 가까이 다가가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불교를 알고 법회를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 희망이 존재한 걸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 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엔 어찌할 능력이 없다고 말이다. 또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도 밝혀주셨다. 그에게 원불교는 아마도 희망으로 다가온 종교였고 인과를 깨달으며 희망을 찾았으리라 생각이 된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받고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극락과 지옥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옥을 벗어나 극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불보살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제나 극락 생활이 될 것이다. 그의 미소처럼 모두에게도 희망의 미소가 영원히 머물기를 소망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신은경 교무님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만나봤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노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익산시의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불교 익산성지의 힐링 순례길도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익산시는 지난 9일 종교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인 다이로운 익산여행의 상반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익산이 품은 4대 종교의 문화 자산을 잇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원불교 익산성지를 비롯해 심곡사, 미륵사지, 두동교회, 여산숲정이 순교성지를 차례로 순례하며 명상과 차담을 비롯해 깊이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역사와 종교, 자연이 한 도시 안에 고루 어우러진 익산만의 매력 덕분에 프로그램 참가 신청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치유형 여행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31일에는 경남 중고등학교 동문회가 다이로운 익산 여행에 맞춰 원불교 익산 성지를 찾아 순례의 발길을 이었습니다. 동문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법을 전하신 익산 성지의 숨결이 어린 곳에서 명상과 해설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일상의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선 종교 문화를 처음 접한 동문들도 익산 성지의 고요하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쉼과 울림을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익산시는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가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보완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와 역사, 치유가 하나로 어우러진 다이로운 익산여행, 익산 성지를 비롯한 지역 종교문화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며 새로운 교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불교 교보 제13호 산동교당 배구암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경을 편수하신 성스러운 도량의 복원을 알린 건데요. 지난 2일 전북교구 산동교당 배구암에서 전면 복원을 위한 기공 봉고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구암 복원을 향한 첩삽을 뜨며 간절한 서원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배구암은 원기 38년 7월 정산 종사님께서 요양을 시작하신 곳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대종경 편수위원회 임시 간판을 걸고 편수 작업이 시작된 성스럽고 뜻깊은 도량입니다. 원기 91년에는 교보 제13호로 지정되며 원불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기둥이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됐고 교정원 문화사회부 성지사업회는 정밀 진단 후 전면 복원을 결의해 전북교구에 사업총괄을 위임했습니다. 이번 복원사업은 총 예산 3억 5천만 원 규모로 교정원 문화사회부 성지사업회와 전북교구, 산동교당의 재원에 교도들의 자발적 성금 동참으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공사기간은 1년으로 예정됐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토지 지목 변경 및 건폐율 등 법적 행정적 문제도 남원시의 협조로 건축신고 승인을 받아 복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성지사업회장 박중훈 교무는 설법을 통해 배구암이 대종경 편수의 역사가 잉태된 고심을 되새기며 정산 종사님의 간절한 염원을 이 복원사업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양원석 전북교구장은 격려사에서 제가 출가 교도 모두가 일심 합심하여 원만한 재건축 성공과 재생이세의 대불과가 이곳에서 피어나길 서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구암은 이번 전면 복원을 통해 대종경의 역사와 가르침이 만 생명에게 이어지길 기원하는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모색하는 제21차 UN 베삭데이가 지난달 26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원불교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해 이론주의 정신을 세계에 알렸는데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촉진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불교의 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전 세계 67개 국가와 지역에서 불교 지도자, 학자, 정관계 인사 등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99년 유엔 총회에서 베삭데이가 국제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중국 본토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개막식에서는 중국 정부를 대표해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중국 정부는 종교의 독립과 평등,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우호 교류를 지지한다며 세계 불교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원불교 대표로 참석한 사영인 국제부장과 박도광 교무는 본회의와 분과 세션에 참석해 대종사님의 이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음 공부가 국제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치가 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원불교의 이번 참가는 교단의 국제교화 역량을 높이고 이론의 가르침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동그라미 재활원이 발달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함께한 백두산 등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동그라미 재활원은 백두산 등정에 성공하며 오랜 세월 이어온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은 건데요. 한라산에서 시작해 백두산 천지에서 마침내 완성된 20년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등반엔 총 21명이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 천지를 마주하며 도전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완성했는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는 2006년 제주 원정과 2010년 여름 캠프를 계기로 시작된 장기 도전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함께 걸으면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자립의 경험을 쌓아온 활동인데요. 지난해 6월에는 지리산 천왕봉, 같은 해 9월에는 한라산 성판악 코스 등반에 성공하며 도전의 가능성을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백두산 등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1회 익산 미륵산 등반을 이어가며 체력과 자신감을 길러왔는데요. 반복된 훈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긴 여정을 준비해온 이들의 도전은 정상에서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등반에 참여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됐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응원해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백두산 천지를 직접 보니 정말 뿌듯했고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도선 원장은 20년 가까이 이어온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은 참여자와 종사자, 보호자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발달 장애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넓혀가는 뜻깊은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주관하는 2026년 제1회 지방 특수연맹 연맹단의 연맹장단 협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원불교 거제 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과 후연지기를 키우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전국 22개 지방 특수연맹 연맹장들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스카우트 교육활동의 방안과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됐습니다. 원불교 거제 훈련원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교육을 추구하는 스카우트 정신과 원불교의 고야 방향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회 장소로 추진됐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원불교가 갖고 온 훈련원의 고유하고 정갈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 미래 교육을 위한 깊은 대화와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지도자는 자연을 벗삼아 바른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기른다는 스카우트 정신은 원불교의 가르침과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지도자로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0: 원불교 알림 책.
1: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의 명상 스테이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영산 성지 순례와 함께 영광의 맛과 멋을 즐기며 명상 스테이로 몸과 마음의 쉼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기 108년 북유럽 교화를 위해 문을 연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가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 속에 원기 111년 봉불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함께할 텐데요. 이번 봉불식엔 왕산 종보사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현장의 감동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라이브 교당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라이브 교당 참여 방법은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에픽하이의 플라이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요즘 부쩍 불안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정작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 너무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겁이 난다고 말이죠. 그 누가 황하를 드넓다 하는가, 하나의 갈대로도 건너가는데 그 누가 송나라를 멀다 하는가, 발돋움만 하면 바로 보이는데 눈앞의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싶으면 갈대와 발돋움만 생각해도 멀리 있는 두려움 대신 내 발밑에 작은 가능성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내일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지금 딱 하루치만의 일들을 생각하세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거북이의 어깨 쫙.

0: 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요즘 불안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봤을 땐 충분히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해하고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눅이 들어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눈앞의 일들이 지금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건 너무 멀리 보고 그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한 발을 내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과 그 걱정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지금에만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어떤 불안들과 걱정들이 막상 그렇게 깊이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 하루 안에서 집중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그래서 지금 순간 즐겨주세요. 샵8970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이무진의 청춘 만화.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469 쓰시는 분이 올해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아들 녀석이 생각나서 문자를 보냅니다. 며칠 전에 방에서 한숨을 푹푹 쉬길래 짠했는데 희원씨 오프닝을 들으니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느라 숨이 찼던 거예요. 오늘 저녁엔 아들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오늘 하루치만 열심히 살면 돼, 너무 걱정 마 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려고 합니다. 엄마가 응원한다 아들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렇게 이제 또 아들의 예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예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거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부모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요. 계속 아이는 열심히 뛰는데 엄마 아빠가 더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더 뛰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예 반성해야 돼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빠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뛰기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된다고 반성합니다. 아, 뒷번호 0291 쓰시는 분이 주말 지나고 맞는 월요일은 늘 피곤하지만 오늘 날씨만큼은 아주 화창하네요. 낮 기온 30도라고 하는데 에어컨 밑에서 듣는 라디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시원한 곳에서 듣는 라디오, 예, 참으로 따숩죠. 따숩습니다. 마음이 따숩고 몸은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뒷번호 5812 쓰시는 분은 어제 오후엔 갑자기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러냐는 듯 불볕더위네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기분 좋은 12시가 비타민이 되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클라쉬의 여름 안에서 비비지의 늘 지금처럼.

클래쉬의 여름 안에서 비비지의 늘 지금처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끝곡으로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육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호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뻑. 주말 이사를 했더니 엄청 바쁘네요. 일하면서 짬짬이 일 보느라 달려다니고 있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께서도 주말을 잘 보내신 듯 하면서도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 점이 걸리고, 아 그럼 이번 주 주말만큼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뒷번호 6759 쓰시는 분께선 어제 오후 소나기로 더위가 좀 가시나 했더니 오늘 바로 30도를 빡 찍어버리네요. 주말 피로가 아직 안 풀렸지만 그래도 이번 주 힘내서 시작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간이 날씨를 좀 봤더니 계속 덥더라고요. 네, 거의 뭐 30도를 계속 육박하는 날씨여서 이런 날 진짜 일사병 걸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그늘로 잘 피해 다니시고, 그리고 너무 밖에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뭐 일의 특성에 따라 그런 분들은 좀 쉬었다가, 항시 쉬었다가 좀 일을 하시는 걸로 하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모자도 좀 쓰시고요. 그리고 또 탈 수 있으니 쿨 어떤 그런 속옷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착용을 하고 하시는 걸로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뒷번호 9860 쓰시는 분께선 길가에 핀 장미들을 봤는데 햇살을 받아서 그런지 색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게 날씨로도 풍경으로도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청취자분들 모두 지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기 바랄게요. 뒷번호 4182 쓰시는 분은 월요일에 주말 월드컵 후유증까지 최고의 피로조합이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텐션을 다시 올려봅니다. 힘내야죠. 우린 프로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아마추어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되죠. 그럼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루시 아니 근데 진짜 엠플라잉의 스타.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엠플라잉의 스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전호성님이 어제 저는 담양 중록원에 다녀왔어요. 희원님은 주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저도 잘 보냈어요. 한 번은 미술관 전시회에 가고 또 한 번은 아, 숯불갈비집에 갔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행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가 사정없이 숯불갈비가 너무 먹고 싶다라는 얘기로 어제 하루는 가장 행복한 밥 한 고기를 뚝딱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그 어떤 행사보다도 좋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아, 뒷번호 7923 쓰시는 분께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네요. 햇살이 쨍합니다. 직원들과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다들 똑같이 하는 말, 회사가 천국이다! 였습니다. 다들 뭐 휴가 혹은 뭐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곳은 에어컨이 있는 나의 방. 있다면 그 방에서 쉬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직원분들 아주 멋지십니다. 멋있어요. 네. 뒷번호 3411 쓰시는 분은 더운 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기분 좋은 12시로 극복 중입니다. 역시 여름엔 라디오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아요. 아, 역시 라디오에서는 또 노래를 좋은 곡으로 띄워드려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가비엔제이의 해바라기, 지아 KCM의 내 마음 별과 같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아.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고개부터 넘어가 볼게요. 칼집. 두 번째 이어서 두 번째 고개는요.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 첫 번째 고개는 칼집이었고요. 두 번째 고개는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전혀 모르시겠죠? 맞아요.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 다음 고개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요 두 가지를 듣고도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멜로망스의 해피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두 번째 곡에까지 나갔는데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개가 칼집이었고 두 번째 고개가 시력 보호와 노화 방지였는데 이 와중에 이제 고기 쪽으로 약간 예 쏠리는 것 같아요. 삼겹살, 상추, 돼지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는 거는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어서 바로 세 번째 고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고개는 C예요. C. 예, C. 그리고 네 번째 고개 이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후숙. 후숙입니다. 예, 후숙한다고 하죠. 예, C가 나왔고 후숙이 나왔고 칼집, 시력보호, 노화방지, 거기에 C와 그리고 후숙까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정답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다섯 번째 곡에 바로 내드리고 정답자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비비의 마이 베스트 사니의 어떤 이의 꿈!

마이페이스산이 어떤 이의 꿈까지 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문제가 좀 사정없이 어려웠나 싶기도 합니다. 아, 제가 네 번째 고개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다 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요거와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보카도, 토마토, 감. 아, 그래도 아주 근접하게 점점 다가가시는 것 같고 요렇게 얘기해드렸던 거는 틀리신 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 고개는 칼집이었고요. 두 번째 고개는 시력보호와 노화방지. 그리고 세 번째 고개는 씨. 네 번째 고개는 후숙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개인데요. 다섯 번째 고개는 열대 과일의 왕이라 불립니다. 열대 과일의 왕. 다섯 번째 고개까지 드렸는데 이쯤 되면 정말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바로 정답 맞춰볼게요.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첫 번째 곡의가 칼집이었고 두 번째 곡의 시력 보도와 방지, 세 번째 곡의 시, 네 번째 곡의 후숙, 다섯 번째 곡의가 네 열대지방의 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망고였어요. 노란 망고 요즘 많이 보이죠. 열대과일의 왕답게 풍부한 영양성분을 자랑합니다. 비타민 A, C, E 는 물론 엽산과 칼륨까지 풍부하고요. 거기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 작용도 돕는다고 합니다. 또 식이섬유인 펙틴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제아잔틴 성분으로 시력 보호도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의 과일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달죠. 그래서 당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온나무과 식물이라 알레르기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처음 알았는데 온나무과 식물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망고씨는 크기도 크고 존재감이 있는 씨 그래서 망고 좀 먹어봤다는 사람들은 망고씨도 갈비처럼 발라먹기도 하는데 이때 씨 주변 성분에 입술이 붓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확 후에 실온에 익혔을 때 껍질에 검은 점인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숙에 미약까지 담은 과일 망고가 오늘 다섯 곡의 정답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858 쓰시는 분 망고라고 보내주셨고요. 송옥경님이 망고요. 너무 어려워요. 신청곡은 동방신기의 허그 신청해 주셨고요. 옥경님 맞춰주셨어요. 뒷번호 4862 쓰시는 분 정답은 망고. 달달한 이원님 목소리에 라디오 방송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9663 쓰시는 분은 망고 안녕하세요. 매일 듣는 왕왕 애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번호 9265 쓰시는 분께서도 망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망고라고 쓰셨던 다섯 분의 당첨자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으로 멜로우 무드의 망고 주스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녹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에날의 체념, 최정환의 편지, 이정인의 와 띄워드립니다.

에나리의 체념, 최정환의 편지, 이정일의 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둘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050 쓰시는 분께서 1차전 체코전 이긴 여운이 주말 내내 가질 않아서 축구 너튜브만 새벽까지 봤더니 아 어떡해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점심 먹고 졸리운데 라디오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일을 어쩌죠? 이번 주도 금요일이던데 이번 주 금요일도 예 다크서클이 내려가지 않게 예 그러지 않도록 그날만 열심히 우리 응원하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아유 어떡해요. 뒷번호 0655 쓰시는 분께선 날이 더워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지치는 월요일 오후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희원씨 밝은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뒷번호 5534 쓰시는 분께서 가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어머나 축하드려요. 결혼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대출금 갚을 걱정,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울 걱정, 꼬리를 무는 미래 걱정 때문에 요즘 예민함에 제가 극치였어요. 신랑한테 짜증도 많이 냈는데 제가 너무 멀리 내다보느라 겁을 먹고 있었네요. 우리 두 사람의 능력을 믿고 오늘 저녁엔 신랑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딱 오늘 하루의 분량의 행복만 나누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식도 생각보다 그날까지의 여정이 힘든 것이지 막상 끝나면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넘어가잖아요. 결혼식인데 누가 오셨었더라, 사진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썼더라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잔나비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권진아 생김의 I do.

0: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권진아 생킴의 I do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권은빈의 여름아 부탁해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지금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소문 좀 내주세요. 박주희입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곤 있는데 제자리 걸음인 느낌 말이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방향보다 속도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뛰고 보는 거죠. 근데 말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은 멀어지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잠깐 그런 여유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기현입니다. 분다분다. 분다.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오늘 하루도 거시기역에 잘들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도 요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무엇이냐, 이 어느 지방 대학가 앞에 이 거시기한 인쇄소가 하나 있는데 말이요. 학생들이 그 시험 보는 일주일 동안은 인쇄고 복사고 간에 단돈 100원, 100원만 거시기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참말로 이 거시기 10장을 뽑든 수십 장을 뽑든 무조건 딱 100원이요. 우메우메 시원 때만 되면 프린트를 한가득 뽑아야 하는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이 사장님이 누구보다 참말로 거시기 한 거지. 게다가 돈을 더 내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아니 뭐요 바깥 아껴가면서 프린트하는 게 눈에 밟혀서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거시기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인쇄소 벽면에는 취업 성공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붙여놓은 감사 포스트인가 뭔가 그 포스트이신가 뭔가 그걸 갖다가 예, 또, 뭐, 이게, 음료, 영양, 그런 거 있잖여. 그런 상자가 거시기여다, 이것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라는 건 말이요. 말보다는 행동이 거시기여다, 이 말이요. 그냥 가면 어쩌나, 강요연. 예. 문초희 매니저, 아, 이름이 헷갈려요. 마성으로 하든지 문초희 매니저 헷갈려. 노래 제목 흔들흔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를 맛봅시다. 백장미 흔들어. 신림도 유리씨 시간을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잡을 수 없는 시간을 즐겨보는 거지요. 덕산도 한양님도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시고요. 부산의 신복순씨 오늘 또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구벅자는 주말 이사해놓고서 일하면서 일 보러 다닌다고 땀 뻘뻘.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어 백장미였습니다. 설습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김경자 씨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희경 씨가 싱그러운 바람이 장을 타고 볼을 스치면서 상쾌함으로 아침을 열고 지적이면서 아침 인사는 새설의 정신을 차리면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한낮의 뜨거운 햇살에 정록색의 나무 그늘이 아래 살짝씩 불어주는 바람과 나무의 고마움을 나눠내주는 오후의 멋진 조은영의 가요세상 귀한 말씀에 행복함을 신나는 가요로 즐겁고 시원한 방송 최고의 방송 함께합니다. 한 주도 힘냅시다. 상한가 나이스.

상한가였어요. 네, 나휘였습니다. 네. 자, 이준호 씨 들어오셨어요. 고향 가면서 고향이에요. 네, 좋은 예가의상 라이브 방송 듣고 있다고요. 김혜정 씨 반갑습니다. 남주의 시작 올해 오후 오늘도 최고의 방송 함께 멋진 오후 시작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서혜리 아리스리 차차차.

한바탱이님, 부산은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라고요. 경북 영주 달인님,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나우준 씨, 이번 주 금요일 멕시코를 이겨야 하는디 라고 주셨습니다. 이기겠죠? 응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함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청하면서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날씨가 뜨겁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순이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뽕어게인 미스터 사.

그렇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방송 2시간 달려봅니다. 여기 날씨 여름인가 봐요. 아주 더워요. 이자은 씨. 네. 최영아 씨도 오셨고요. 네. 자, 오늘 올드컵송 노래를 많이 주셨는데 한판 뜨자 뭐 이런 노래보다는 빠라빠빠 박연민 씨 노래. 왜냐하면 뭐 붙자 뭐 우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고창의 민호 씨가 시골에서 살기에 장가기 힘들 줄 알았는데 장인장모께서 예쁜 딸 보내줘가지고 처다기 아들 낳고 보니까 얼마나 고맙던지요. 오늘 또 점심에 두 분 모시고 장어 먹고 왔습니다 라고 또 동봉투까지 챙겨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합니다. 네 하시면서 노래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 새벽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아요. TV를 봐야 되니까 우리 팀이 하게 되면 이제 응원하게 되는데 근데 월드컵이 이제 재밌는 게 우린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 이 시원시원하게 막 하니까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박현빈의 노래입니다. 빠라빠빠.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들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소통이 참 간결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글자 수는 줄어도 짧은 대답 하나 완성하기 위해 쓰는 눈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는 상대 기분을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어 선택 고민하거나 답장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 없는 곳입니다. 앞뒤가 맞는 아무 말이나 속풀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화면 뒤에 숨겨두셨던 진짜 속마음 편하게 풀어놓아 그런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내용과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지요. 자, 김소유의 춘풍 이연승입니다. 남자의 눈물.

가사로 만든 얘기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래. 사랑할 때 이별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영원할 것이라 믿고 오늘의 약속이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사랑은 행복하지만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별은 더 아프게 다가온다. 함께 웃던 시간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들도 있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은 때로 사람보다 먼저 변하고 마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멀어지기도 한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혼자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정말 우리 함께했던 시간도 잊은 걸까? 대더없는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리움은 생각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속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어떤 누군가는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하늘을 바라본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불러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랑은 떠났지만 그리움만은 아직도 쌓여가고 있다고 조용히 되뇌어

자, 그리움만 쌓이네. 네, 들으셨어요? 뭐, 요 시간에 그리움만 쌓이는 시간일 수도 있지요. 설렘 가득한 6월입니다. 전국 팬정보를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디의 마음을 담아보신다고요? 항용훈 씨 팬분들. 관악구 성현동에 김용분 씨가 동작구 사는 딸네 집에 가고 있어요. 꿈이었나 신사동 그 사람. 이준호 씨가 날씨가 너무 더워요 라고 주셨고요. 여기 세종시에는 어제 오후 갑자기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한바탕 쏟아지더니 청명한 날씨에 저는 미소가 나옵니다. 텃밭으로 갔더니 호박이랑 오이가 주렁주렁 달린 겁니다. 부전에 있다고 고추도 따서 하나하나 포장해서 대전 사는 동생 집으로 택배 부치고 들어와서 아이스커피 한잔 타서 라디오와 함께 휴식을 갖고 있네요 라고 혜성사랑 빼빼님 네 인생이 얘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어제 서울에도 점심 먹고 한 2시 때쯤 문을 열어놨는데 그냥 휙 쏟아지는 비가 말이죠 엄청 쏟아졌는데 그 옆 동네로 갔더니 거기는 또 비가 안 내리더군요. 네, 지역마다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니나노우님께서 대한민국 축구 8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합시다. 한판 붙자. 박현빈, 윤선의 노래 신청하셨었죠. 달 속의 김준옥 씨가 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신랑이랑 앞산 운동 왔는데 시원하네요. 일주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대구의 평강공주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하루 될 거예요. 주현미의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우설민의 노래 내가 왔어요 전해드립니다.

자, 주현미의 노래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가 아니고요. 그 다음은 조냐가요 3부가 3시부터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자, 옛날 노래 박시종의 노래였습니다. 네. 옛날 멜로디나 옛날 노래 그 목소리 스타일이었죠. 네. 자, 오늘은 추억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오늘 또 추억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들 노래 세 곡을 들으시고 추억도 생각해 보시고 문제 퀴즈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세 곡 다 듣고 나서 문제가 나가니까요. 미리 뭐 정답을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여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노래 세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보다 먼저 만났고 잠들기 전까지 함께했던 친구들, 기쁠 때도 외로울 때도 늘 곁에 있었던 친구, 바로 나디오입니다. 나디오 이야기입니다. 네, 노래만 들어도 밤늦도록 안테나를 돌리면서 좋아하는 방송을 찾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오늘 뭐 나디오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죠? 나디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디오와 네,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연엽서, 2번 신청곡, 3번 DJ, 4번 머리빗, 아니고 4번 문제 드립니다. 4번은 조명기입니다. 조명기. 참, 문제를 내놓고도 웃음네요. 네.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보내주세요. 네, 1번 네, 사연엽서, 2번 신청곡, 3번 DJ, 4번 조명기입니다. 그리고요, 사연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라디오를 들으면서 있었던 사연, 또 라디오와 얽힌 재미난 얘기들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도 좋지만 처음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또 밤에 몰래 이어폰 끼고 듣던 방송, 공부하면서 라디오 들었어요. 네, 그 나 음악 듣느라고 공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공부가 된다고, 공부가 노래를 들어야만 잘 된다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서 소개됐던 기억, 신청곡이 나와서 감동했던 얘기 같은 뭐 라디오와 함께했던 추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라디오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멀리는 사람과도 연결해주고, 또 외로운 밤에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해주던 존재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라디오를 켜고 DJ 목소리 듣다가 잠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네. 자, 그러면은 노래 사연 주신 분들, 이 문성재 부산 갈매기 준비와 김수희의 남행열차 두 곡 중에 한 곡, 두 곡 다 전해드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고, 네. 예, 야구 응원가를 지금 주신 건데, 네. 일단, 그리고요, 요거 한번 번호 맞춰보실까요? 제가 선곡하면 왜 기아 응원가하고 롯데 응원가하고 하나를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 1번 부산 갈매기, 2번 남행열차. 네,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부산 갈매기, 2번 남행열차. 이 정답은 정답이고 요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주십시오. 네. 예, 제가 참고를 해서 노래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내고 계시나요?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2번. 네. 2번으로 네, 남행열차로 결정 했습니다. 예.

정답이 아니고 들어주는 어떤 거 들을까요 했더니 아 저 1번 2번이 동서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문성재 부산 갈매기까지

전승의 마소 바로 전해집니다. 신청곡 자 전해드리고요. 4부에 정답자 또 그 한 분을 선정할까 하는데 예 기다려주세요.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광주 전남 지역에는 행복한 오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 노컬 프로그램인데요. 무등산 송신소 장비 점검 관계로 정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 오는 방송에서 송출되는 행복한 오후는 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의 가요사랑 듣고 계속해서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주신 분들, 윤영희 씨는요, 뭐, 답은 라디오인들요? 라고 먼저 보내주셨는데, 네.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답은 이제 정답 4번 주셨고요. 정답 4번, 조명기라고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장영민 씨만 정답 2번이에요. 라고, 네, 2번, 훌륭합니다. 예, 신청곡. 네, 본인이 신청곡을 하시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고릴라님이, 아따, 더운데 문제 듣고 그게 한번 웃었네요. 그게 문제예요, 뭐요? 네, 4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명기 4번 서른도 씨의 추억 속으로 신청합니다 주셨고요. 전주 현동순 씨가 스마트폰으로만 들었는데 라디오 하는데 장만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 라디오 하는데 딱 들고 다니면 폼 나잖아요. 네. 예전에 라디오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라디오 구하기가 힘드나요? 저희가 라디오 예전에 선물도 막 보냈어요. 라디오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포켓용 라디오 주파수 딱 고정해가지고 말이죠. 네,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라디오 구하기가 힘들어. 선물하기가 힘들어요. 대구시동구 최영아 씨가 정답은 4번이지요.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곡 보내서 그녀와 연락하던 지난 시절이 몹시 그리워집니다. 아, 최영아 씨가 여성분이 아니고 남성분이었어요. 저는 최영아 씨가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80년대 노래 나오면 따라서 적던 생각이 납니다. 아, 진짜 그랬어요. 그때 창기 씨. 노래 가사가 이제 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녹음을 하거나 가사 때 녹음을 하거나 노래 나오면 그걸 막 적었어요.

지금은 가사만 출력하면 가사가 쫙 나와. 그런데 그걸 다 적어야만 했었답니다. 네. 10살 어릴 적 작은 집 숙모댁에 갔을 때 라디오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숙모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뭐 믿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있다라고 뭐 TV에서는 뭐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고 뭐 그랬었던 기억. 거창 이현수 씨가요. 잔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가족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박우철의 빛게 간 운명 예란의 에라나 듣고 싶어요. 이조씨랑 전재 김재욱 씨가 조명기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했고 지금도 아이폰 꽂고 책도 보고 산책도 합니다. 이어폰 꽂고 네, 라디오는 영원한 보석 같은 친구 하셨고요. 인천 검단엔 서빈 씨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죠. 옛날 할머니와 라디오 연속곡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가수 김지민의 신곡 독산도 브루스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4번 밤 12시에 라디오를 들으면은 간첩이라고 오해받은 적도 있어서 그때는 12시에 라디오를 껐답니다. 예, 단파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들이 듣는 라디오, 단파 라디오 해가지고 그 뭐 귀에 저녁에 그 뭐 담요 뒤집어 쓰고 무좀 날리고 뭐 그런 간첩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라디오 들으면 너무 늦은 시간에 라디오를 못 듣게 됐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혜경 씨가요. 그 옛날 늦도록 소형 라디오에 두기 쫑긋하면서 주파수 맞춰가면서 안테나 따라 조절해가면서 부모님께 끄지람 들어가면서 써써써써써 입을 뒤집어 쓰미고 듣고 나던 그 시절 라디오 드라마도 참 실감나고 재밌었던 시절의 추억 소환. 이 시간 다시 옛 시절 소라요. 조녀의 가요 세상에서 제 사연의 글이 멋진 DJ님의 정겨운 목소리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최고의 선물 이어링으로 듣는 기분은 그때는 없었겠지요. 오늘 또 감사하면 잘 듣고 있습니다. 가요상 최고예요. 정답 4번 조명기. 네 하셨는데 진짜 라디오 드라마도 재밌었는데 네? 그 마징가제 뭐 또 그 뭐예요 저 여러 가지 법창 나와도 있었고 여인극장도 있었고 마루치 아라치 바란의 걸 14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었죠. 네 그 라디오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상상력을 막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하면서 이들에게 그 저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드라마를 만들고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서 제가 아주 점수를 많이 줬는데 네. 자,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 정답 4번입니다 하셨고요. 4번 라디오가 귀하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생일 선물로 받았던 카세트를 접하고 밤늦게까지 귀에 꽂고 상상의 시간을 보냈던 학교 시절의 낭만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예전 70년대 학창시절 때 라디오에서 선물 당첨되면 학교 수업 마치고 버스 타고 방송국에 직접 가서 선물을 받곤 했어요. 네. 그 방송국까지 직접 가서 네, 찾을 정도의 그런 열심히 예, 그, 들으셨군요. 택배기사 김성재 씨가요. 라디오는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버시죠. 그런데요. 네, 조은영 씨 예, 와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하면서 재밌게 매일매일 듣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광주 월산동 문영구 씨 4월 20날 예, 제가 퀴즈를 두 군데서 다 받아가지고 선물 예, 그랬습니다. 이게 요령이 있는 분들이라 그 글이 참 좋았던 거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예, 되잖아요. 네, 느낌이 있으니까. 다방송 라디오 모모시대 백일장의 할아버지의 곰방대 사연 보내가지고 대상 큰돈 받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예, 민호 씨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글을 잘 써요. 네. 그리고 이수함 씨 라디오가 옛날에 듣던 생각 처음 들었을 때 엠모 방송국 저녁에 드라마
법정야와 법정여와 예, 뭐 그랬었죠. 네. 무섭게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땐 참 재밌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좀 무섭고 좀 그 지금으로는 조금 너무 그 미스테리한 뭐 그런 부분들 요즘에 막 보잖아요. 저는 그걸 못 보게요. 좋은 것들을 봐야지. 뭐 그 재짓고 막 이런 것들 흥미는 있는데 근데 그걸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재밌다고. 저하고는 좀 달라. 저는 항상 유쾌하고 해피. 끝날 때도 해피하게 마무리되는 것만 봐요. 보다가 조금 이상하게 간다. 꺼버려. 네, 항상 해피하게 끝나야 돼. 자, 그러면은 정답자들은 많은데 네, 그 사연 주신 분 가운데서 정답 4번 밤 12시에 라디오 들으면 간첩이라고 해봤던 적 그때는 12시에 라디오를 껐다고 주셨던 분 5663번 네, 9663번 네, 당첨 되셨습니다. 네, 주소 보내주세요. 한 분이 드리면 너무 그래서 한 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27번 라디오가 귀하던 제가 초등학교 생일 선물도 받았던 카세트 접하고 밤늦게까지 귀에 꽂고 상상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 이 두 분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시고 또 문자도 정성껏 보내주셨던 두 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2527번 전화 끝자리이신 분 주소 보내주세요. 두 분 서른도입니다. 추억 속으로.

자, 추억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때 그 시절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게 또 그리워질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가면은 또 시간이 왜 안 가냐고 또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지나 보니까 그게 추억으로 남는 거겠죠. 그 시간에 속해 있다라면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겠죠. 네. 자, 오늘도 정답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신청곡 주실 분들은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 메가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편지, 이 송편지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조은혜 가요세상 담당자 앞,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번호는 08536입니다. 네. 팩스까지는 설명, 아니, 그저 소개 안 할게요. 팩스로 하면 보내기 힘드시니까. 문자 참여하고 편지 사연, 네. 그리고 홈페이지는 원음방송 홈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그 참가 신청난 있으니까요. 그쪽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린 상품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갖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하얀 민들레 진미령의 노래입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마저도 솔직히 오늘 안에 풀릴 일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 고민은 잠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인생은 번전, 전우주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무등산 원음방송 송신소 점검 관계로 정파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행복한 오후는 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제5의 계절이라는 장마철은 자동차 관리나 운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은 계절인데요. 주차 장소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습 침수 지역은 장기 주차를 피해야 되겠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 출구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 이상 물이 잠겼다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침수된 차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오일류나 냉각수, 연료도 교환해야 하고 각종 배선도 커넥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려주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전문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찰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흔히 종교에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 날을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일 같은 날이 또 있는데요. 오랜 시간 등 돌리고 지냈던 누군가의 손을 먼저 맞잡았을 때, 혹은 나에게 상처 주었던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오늘 새벽 들려온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수십 년간 쌓인 반목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총성을 멈춘 그날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평화의 생일과도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마침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6년 전 오늘 우리도 반세기 넘는 불신을 걷어내고 서로를 마주보며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었지요. 지구촌 저편의 종전 소식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새기는 6.15의 약속도 결국 둥글게 마주 앉을 때 세상이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새로운 날들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권진원의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였습니다. 우리 몸이 태어난 날도 생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 날도 정신이 새로 태어난 생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해와 용서야말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생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이 전해진 날이면서 남과 북이 불신을 걷어내고 서로 마주 앉아서 평화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6.15 공동선언 26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날들이 되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남 논산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입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충남 논산에 있는 작은 사찰인 송불암에 천주교 대전교구 궁돈본당의 천주교인들이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네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송불암과 군동본당은 7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송불암에 계신 경봉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55년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5개 항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 평화 아닐까? 대화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 강대강으로 무기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가 평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본다. 그렇습니다. 평화란 비방과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평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수행품에는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역시 평화는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과 이해, 다른 생명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평화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어주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에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할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이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네, 오늘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반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이 부른 평화의 나라로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에서 신앙과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일종의 정체기이자 마음의 병을 뜻합니다. 종교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을 지나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생겼는데 정작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오만함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병의 증상으로 법과 스승에 대한 의심, 내가 다 안다는 오만함, 실행의 부족, 그리고 동지들과의 대립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원불교에서 신앙과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일종의 정체기이자 마음의 병,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 이게 원불교 신앙과 수행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얼 하든 이런 증상 다 찾아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뭘 배워나갈 때 정말 순수하게 그 열정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네, 아, 이게 좀 아는 것이 생겼는데 하고 이거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오만함 또 이렇게 불평불만 의심 이런 게 생기죠 뭘 하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우월주의, 2번 중근병. 1번 우월주의, 2번 중근병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심진스님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대를 위한 시입니다.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남 논산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입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충남 논산에 있는 송불암에 천주교 대전교구 궁동본당의 천주교인들이 찾아가 축하 인사를 건네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송불암과 군동본당은 7, 8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송불암 경봉스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 예, 저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송불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조계종 절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방북한 보관칸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웅전과 요사체 뭐 그냥 약간의 절 모양은 갖추고 살지만 그 시골에 신도도 많지 않고 조그만 절입니다.
0: 네. 네,
1: 저기 송불암 주지 경봉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님과 또 이웃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송불암에 천주교인들이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1: 네. 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궁동 성당에 다니는 박경화 씨라고 있어요.
0: 예.
1: 예, 박경화 씨하고 인연이 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주 대화를 했고, 또 인품이나 그 감성적인 그런 그 수준이 저와 너무나 잘 맞았어요.
0: 예.
1: 그래서 자주 교감하고 자주 만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12월 성탄절이 가까워 왔을 때,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금이라도 저 성당에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봉투 없이 이거 성탄절날 저 봉헌하세요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줬어요.
0: 네.
1: 그럼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작년 12월 성탄절 무렵에는 봉투에다가 나 사는데 주소 쓰고 내 이름 쓰고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 저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0: 네.
1: 제목을 쓰고 그렇게 해서 성당에 이제 봉헌하라고 봉투채 봉헌하라고 줬어요.
0: 네.
1: 그랬더니 그대로 이제 봉헌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당 주임 신부님이 보시고 아마 주보에 이렇게 기재를 했던가 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초파일이 가까워 오니까 우리도 그저 송불암 경봉스님한테 보답을 해야지 하면서 꽃을 보내라고 그 사무장이랑 또 수녀님이랑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0: 네.
1: 반갑게 맞이하고 또 점심도 이제 잘 먹고 그랬습니다.
0: 그 네. 이제 7, 8년 전에 네. 이제 한 천주교 네. 신자와 인연이 된 것이 이제 네.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이웃 종교 경축일에 축하 네. 메시지와 이렇게 또 네. 축하금을 이렇게 건네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된 네. 건데 그 이 네. 천주교 신자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1: 아, 제 신도 중에 정병희 씨라고 하는 신도가 있는데 그 정병희 씨의 친구분이었어요. 그 정병희 씨로 인해서 그 박경화 씨를 알게 되었죠.
0: 아, 이제 송불암에 찾아온 거예요?
1: 박경화 씨가 정병희 씨랑 같이 와서 또 놀다 가기도 하고 박경화 씨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또 제가 밥을 한번 해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송불암에
1: 경화 씨도 천주교 신자지만 불교에 대해서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0: 네.
1: 정말로 그 너무너무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산답니다.
0: 네. 송불암에 이 한 불자분과 또 이 천주교 네. 신자분과의 우정이 네. 이렇게 네, 종교를 우정이. 넘나들면서 이렇게 네. 좀 이어져 온 것이 계기가 된 네. 거군요.
1: 네. 네.
0: 그 우리 경봉스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개신교인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또 이웃 종교에 늘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예전에 저는 21살에 출가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동학사 승가대학 그 강원에 가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뒤로 29살 때는

0: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 기뻤다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분의 인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지금까지도 잘 교류하고 지낸답니다.
1: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또 이렇게 감상하는 것이 그 종교가 다 이렇게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네, 그렇죠.
1: 그 스님의 네. 시를 보고 이제 개신교 장로님이 이제 감동을 네. 받고 이제 네. 기쁜 그런 한 달을 보내셨는데 네. 네. 그 우리가 종교가 달라도 종교를 갖는 이유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이제 결국 예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 또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진리를 의미하는 모든 좋은 말씀들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1: 예.
0: 예.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종교의 그 목표점이 같다고 볼 수 있고 그 같은 목표점을 그 향해서 신행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뭔가 나 다르고 너 다름은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게 잘못 진리를 잘못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다 좋다, 다 유익하다라는 네. 말씀 우리가 네. 그래서 늘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이제 이웃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내 종교와는 다른 부분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웃 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또 느끼신 바가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불교에서 못하는 방법들, 불교인들이 내게서 그 부족한 것들을 그 기독교인이나 또 천주교인이나 또 원불교 교도들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그 좀 다른 그런 게 이제 우리보다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건 느끼고 있죠.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부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만이 진리인 줄 알고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0: 그런 사람이
1: 있는데요.
0: 많이지요.
1: 혹시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수행자로서 좀 이런 좀 독선적인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0: 예,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고 유익하고 좋은데 다시 말해서 설악산의 소나무가 매우 좋다 할 때 기독교인은 안 좋고 불교인은 좋고 그렇지 않는 것처럼
1: 예.
0: 진리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체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추구하는 목표, 내세우는 진리는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그 독성과 아집은 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0: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서 깨우쳐야 독성이 사라지죠.
1: 예.
0: 네, 근데 자기 것만 옳다고 하면 뭔가 치우쳤다고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난 좀 치우쳤다. 원망하지 못하거나 이걸 알아채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깨우칠 수가 없지요.
1: 네.
0: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 예. 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0: 두루두루 공부해야 해요.
1: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경봉스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웃 종교와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각 종교의 네. 경축일 외에도 자주 만나서 또 교류하고 소통하면 좋겠죠?
0: 네, 그렇죠. 저는 연산에 살고 있고 연산에 그 원불교 교당이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제가 원불교 교당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마 또 가시면 또 반갑게 또 교당의 예. 교무님이 또 맞아주실 것 같습니다.
0: 예. 한번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자, 스님께서 계신 이 송부람. 네, 이 송부람은 그 5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아주 신비롭고.
1: 아, 예. 예, 소나무 박사님이 500년, 600년 이렇게 연도를 추정하시더라고요. 그저께 소나무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를 했어요.
0: 그러게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 송부람인데, 이 송부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송부람에는 미륵부처님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그 거란 침입이라든가 몽고 항쟁 이런 것 때문에 그 사회가 혼란할 때 민중들의 그 안락한 생활 또 그 편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 미륵부처 미래의 부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조성했고, 부처님이 조성된 이후에 소나무가 우연히 탄생해서 부처님을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형세로 위로 안 크고 부처님 몸 위에서 아래로 크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부처님을 알아보는 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소나무한테도 소원을 빌고 간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여기 이곳 미륵 부처님과 소나무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0: 예.
1: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절입니다.
0: 이 5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이 송부람에, 네, 우리 논산에 가면 나중에 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지.
0: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송부람에 계신 경봉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말도 아닌데.
0: 아이고, 아닙니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1: 행복하시고,
0: 잘 들었습니다.
1: 예, 행복하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뮤트입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0: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중근병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신앙과 수행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정체기이자 마음의 병인 중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근기라는 게 있는데요. 근기는 원불교나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로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그릇이나 공부할 수 있는 역량과 바탕을 뜻합니다. 근기는 보통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먼저 상근기입니다. 상근기는 마음의 그릇이 크고 지혜로워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진리를 들으면 곧바로 믿고 실천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음 단계는 중근기인데요. 이 중근 단계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많고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지치거나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기질입니다. 마지막은 하근기인데요. 아직 마음의 눈이 어둡고 아는 것이 부족해서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 중근병은 중근기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병인데요. 중근기는 말씀드린 대로 근기가 아주 낮지도 않지만 아주 높지도 않은 중간 단계의 공부인으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순수한 열정은 식고 그렇다고 깊은 깨달음이나 확고한 신념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 중근병을 아주 경계하며 이를 극복해야 비로소 큰 공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중근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은 대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는 채 하는 마음입니다. 법문을 조금 읽고 교리를 대강 이해하다 보니 나도 이제 알 만큼 안다는 생각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승의 지도나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태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가 사라지고 신앙생활과 마음공부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다 아는 건데 뭘 또 공부하냐며 게으름을 피우게 되죠. 세 번째 증상은 의심을 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지면서 대중이나 교단의 허물만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증상은 거칠애와 위선에 빠지는 것인데요.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공부가 깊은 척하고 대단한 신성이 있는 척 행동하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중근병에 걸리면 어설프게 알고 스승의 법을 자기식대로 받아들여 공부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리거나 심하면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중근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심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천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따지는 유식한 공부를 멈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주의하고 대조하는 실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철저한 참회를 하는 것인데요. 내 마음의 자만심과 타성에 깃든 공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리 앞에 참회하고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병 중 하나인 중근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앙과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뭘 하든 이 중근병은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근병은 비유하자면 그 사춘기 청소년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조금 달릴 줄 알게 된 아이가 부모 말은 이제 안 듣고 제멋대로 뛰다가 크게 넘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슬럼프를 지혜롭게 극복해낸다면 비로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상근기의 공부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선정희님, 경봉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종교는 다르지만 다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봉스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뒷번호 9012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중근병입니다. 솔직히 잘 몰라서 찍어봤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김재희의 장현민입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장현민님 반갑고 또 문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잘 듣고 계시다니까 제가 또 힘이 나고 또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가람님도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9044 쓰시는 분, 정답은 우월주입니다. 주변인들의 이러한 오만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법문을 통해 이해와 깨달음으로 소통하곤 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우월주의도 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우리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체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앞길이 막힌다.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살게 된다. 그래서 동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제멋대로만 살게 되고 앞길이 막힌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체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상태야말로 정말 가장 위험한 어떤 공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종 스포츠 우리 선수들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우리 코치나 감독의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정말 훌륭한 스승, 우리 코치를 만나서 내가 잘못된 점을 깊이 자각하고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공부인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진리에 부합한다, 다 안다, 이렇게 되면 오만함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늘 낮은 자세로, 늘 참회하면서, 늘 스승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노래, 원불교 창작성가 신동훈 교무님이 부르는 나는 구도자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1년 365일, 한 달은 30일, 일주일은 7일이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그렇죠. 이처럼 많은 날들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 있고 날이 있고 또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늘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바로 지금 월요일 저녁 7시도 꼭 자리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조용남의 반가워요 띄워드립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없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얼른 자리해 주십시오. 주말과 휴일 잘들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요.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그 매번 월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한 이틀 정도 어떨 때는 3일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잖아요. 참 설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이 시간 시작되는 게 어쩌면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매일 특정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건 참 귀하고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토록 소중하고 반가운 기다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게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소소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또 매주 매달 길게는 또 더 긴 시간 한결같이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아름다운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또 정겨운 이야기로 두 시간을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두 시간 같이 꾸며보도록 하죠.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요. 또 주말 동안 못 뵀으니까 반가운 인사들도 좀 보내주시고 주말에 있었던 소소한 여러분들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신청곡과 함께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스터즈의 노래 한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좋아졌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사흘 연장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터넷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서비스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되고요.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 이체와 텔레뱅킹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로 일괄 조정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요,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 레저 기구 등이고요, 카누와 서프,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조정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 19도, 부산은 2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1도로 평년 수준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따가운 햇볕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새야 울지 마라. 박일남이 불렀고요. 비에 젖은 나그네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김상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가수네요. 박일남, 김상진. 네, 진짜 되게 자주 선곡이 되는 그런 가수들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한 주의 시작 저녁 시간을 또 저와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휴일에 야구장에서 너무 열심히 응원했더니 목소리가 쉰소리만 나오신다고 대구 북구 윤형준님이 글을 주셨는데 저도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 그 노래 연습을 조금 네, 좀 딥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녹음할 일이 있어서 연습을 평상시에도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닙니다. 네,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소나기가 와서 메마른 농작물을 흠뻑 해갈을 시켜줘서 좋았는데 오늘도 소나기가 또 오네요.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 어제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요? 예전에는 소나기 오고 나면 바로 무지개도 막 뜨고 저는 뭐 도심인 서울에서 살았지만 약간 변두리였는데요. 무지개도 심심치 않게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빌딩이나 또 공기가 맑고 그렇지 않으니까 가려져서 야외가 툭 터진 그런 자연 환경이 좀 좋은 지방이나 이런 데 아니면 무지개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아인 출첵합니다.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뒷번호 9205 쓰시는 청취자님. 이제 그 전화번호 뒷번호만 남겨져 있으면 제가 성함들을 잘 몰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로 저희 참여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은 이제 친해졌으니까 성함도 좀 올려주시고 사는 지역도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9205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수미의 잘 가거라 엔제로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부산의 제일 막내 애청자 박시우 군, 초등학교 4학년이죠. 아저씨 저 시우입니다. 반가워요 시우 군. 아저씨가 좋아했던 과목은 뭐예요? 저는 과학이랑 체육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문제집 풀고 있어요. 늘 이렇게 일상을 전해줘서 너무 시우 군 고맙고요. 반가워요. 저는 글짓기 좋아했고요. 그리고 미술하는 것도 좋아했고 좀 예능 쪽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우군은 체육을 좋아하는군요. 아, 생존 수영도 배우고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와 멋져요. 요즘 체육 잘하면 좋죠. 건강하게. 건강해야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우군하고도 얘기 나눴고요. 성북동의 배용주님. 주말이랑 잘 보내셨나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꽃은 피어야 아름답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인생은 즐겨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2시간 열심히 즐기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은 즐겨야 제맛이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지만 제맛입니다. 남상규의 고향의 강 청해 주셨고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가 불러줍니다. 고향의 강.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

시원한 비가 한 줄기 내리고 나니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어제 텃밭에서 일하다가 글쎄 땡비에 쏘였어요. 손은 퉁퉁 부어도 음악을 들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조미미의 먼데서 오신 손님 부탁드려요. 대구 달봉이 할비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땡비가 아주 예, 이게 쏘이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아니라 때로 덤비니까 그러면 텃밭 쪽에 어디 땡비 집이 지금 있다라는 거네요. 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새 그 말벌 퇴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니까 아, 완전 그냥 그 방어복을 다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퇴치하고 하는데 뭐 개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그냥 그 양봉하는 분들은 큰일 난대요. 이 땡비 이 저 말벌이 한 마리 들어오면 그냥 그 벌집에 있는 벌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럽니다. 예. 조미미의 먼데서 오신 손님 전해드렸고요. 우리 대구에 계시는 평강공주님도 서귀포를 아시나요?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먼데서 오신 손님으로 그렇게 같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선곡 굿입니다 이렇게 최고라고 또 엄지척 칭찬까지 해 주셨네요. 평강공주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또 한 주의 시작을 같이 저와 했으니까 반가운 인사와 듣고 싶은 노래도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때문에 생활 리듬이 좀 깨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우리 인천 오라방님 월드컵을 새벽에 보느라고 잠이 부족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것만 봐야지 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궁금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경기씩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또 멕시코와 일전이 있는데 인천 오라방님은 각국에 그 경기 결과가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인천 오라방님이 스포츠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야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도 좋아하시고 그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오늘 그 네덜란드와 일전을 벌였는데 질 뻔하다가 비겨가지고 아주 그냥 일본 국토가 난리가 났대요. 다들 일본 국민들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막 승리해가지고 예, 길에 막 다 나와서 막 길거리 응원하고 밤새도록 했던 것 같이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대구에서 최송아님도 예쁜 성함 예, 찾아주셨고요. 우리 김종철님 백년설의 노래 중에 번지없는 주막 나그네 설움이 있는데요. 이 곡이 70년대 노래 중

남백송 씨가 부른 버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 남백송의 번지없는 주막을 준비를 그래서 해놨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문자와 함께 찾아주셨으니까 오늘은 남백송의 목소리로 번지없는 주막을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명국환의 방랑시인 김사까 씨인데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우선 들꽃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주말에 뒹굴뒹굴 굴면서 푹 쉬었습니다. 내일은 큰 차로 자제인 알미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몸으로 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2시간 신나게 같이 하겠습니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부산은 오늘 더웠습니다. 하시면서 명국한의 방랑시인 김사가 청해 주셨고요. 또 전화로 프로그램 전화 사연으로 일요일 한시경에 13일 일요일 3시경에 전화가 왔대요. 이런 사연입니다. 저는 경산 진량에 사는 최혜곤이라고 합니다. 그 힘들다는 가난과 싸워서 회복 중에 있는 청취자입니다. 뭐 이 몸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신청곡 꼭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행자님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6월 15일 월요일에 방송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명국한의 방랑시인 김사까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최혜곤님, 저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잘 회복하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꼭 싸워서 좋은 결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박랑신 김사까세 신청 한 표 보태입니다.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 님도 보태주셨고요. 그리고 대구 북구 윤형주 님이 최고님 꼭 회복 잘하시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글도 주셨습니다. 최고님 듣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제 응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노점상신 신규식님의 인천 음악생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 무대에서 연주할 때 트롯이든 팝이든 악사들 연주 방법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노래 반주 방법은 연주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보통은요 전주 넣고 코드 잡고 리듬 슥슥 치다가 간주 멜로디 넣고 후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좀 달랐죠. 손님 노래에 멜로디를 따라 치며 코드 잡고 리듬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기타 잘 친다고 참 좋아했는데 올게냐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이 경우에 노래 멜로디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트롯만 500곡 정도 모든 곡들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청곡을 따라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말이 500곡이지 얼마나 많은지 노래방 책을 펴놓고 500곡을 한번 세어보세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50년대는 가사도 2절은 기본이고 3절도 많았죠. 어떤 노래든 서너 번만 들으면 가사가 저절로 외워졌어요. 500곡 가사를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뭐 절반 정도 잊어버렸지만요.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은 신규식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이미자의 황포도 때는 대구 최송아님이 청해 주셨고 그리고 이승재님의 따님 네, 어린이집 교사시죠. 오늘도 너무 더웠습니다. 저는 어제 부모님과 동탄 무량기 수목원 구경하고요. 동탄에 있는 이모네 집에서 하는 족발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야들야들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이미자의 황포도 때. 아버님하고 오늘도 같이 계신가 봐요. 네, 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렸고요. 2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요 퀴즈가 3부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지은아의 향수에 젖어서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으로 2부를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저는 술을 못해요. 그래서 한 조금만 먹어도 응급실 가야 하는데요. 남편은 한잔하면서 아유 음악이 있으니까 그냥 술이 술술 넘어가네. 네, 웃겨서 나 원참 이렇게. 부산 은하수님, 술 드시는 분들은 다 여기저기 핑계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이렇게. 오늘은 수육 때문에 또 좋은 노래 때문에 부산 은하수님과 남편분 잘 듣고 계시죠? 다음번에 한번 사연 한번 참여해 주세요.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영일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들으셨고요. 재밌습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제주도에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여행 즐겁게 잘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답심리로, 서울 답심리로의 김희수님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영남 노래가 아까 나가서 오늘은 선곡이 좀 늦으셨네요. 아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약속 없이 만나지만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반갑죠. 저는 그런데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대구 북구 서하정님, 두말하면 네. 두말하면 뭐하겠습니다. 저는 엄청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게. 네, 우리 영월애님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저녁 식사하시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소화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 도건님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애청하면서 하루를 정리할까 합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서울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은 오늘의 정답은 이음절이며 번호는 1번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측해 주셨는데 다 맞진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목 없이 제가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 지금부터 가사 나갑니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그윽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땡땡땡땡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이 가사 속 땡땡땡땡 사음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한이바람, 2번 황소바람, 3번 높새바람, 4번 산들바람. 저는요 가사를 낭송하면서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까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 이 노래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가사에 멜로디가 막 붙어있습니다. 아, 어떠십니까? 정답 뭐 너무 쉽죠? 하지만 알쏭달쏭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사를 제가 꼼꼼하게 보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사 나갑니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그윽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땡땡땡땡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보기 나갑니다. 1번 한이바람, 2번 황소바람, 3번 높새바람, 4번 산들바람.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정답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옛가의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인생 월요일이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가요 퀴즈로 함께하고 있어요. 즐겁게 퀴즈 푸시고 또 신청곡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신 노래는 배호의 영시의 이별과 남정희의 순정이었습니다. 영시의 이별은 얼마 전에 정말 예쁘고 금덩어리 같은 손주를 만나신 의종훈 형제님 사연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콩나물 크듯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손자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긴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온 손자 무탈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고요. 얼마나 예쁘고 좋으실까요? 네. 최영아님께서 배호의 만남은 괴로워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영시의 이별로 합청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정희의 순정은 과천에 살고 계신 손대식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예가요 퀴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죠. 예, 그 노래로 문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가사 문제 한번 더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나갑니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그윽히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땡땡땡땡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한의 바람, 2번 황소 바람, 3번 높새 바람, 4번 산들 바람. 정답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네,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계속 보내주십시오. 예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다구철의 천리먼길, 천리먼길 진주에서 신청합니다. 찾아주신 진주의 구아바님이 청해 주셨고요. 사계절 내에 어느 계절이든 고향이 생각나신다고 말근호수님께서 진송남의 고향처녀 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옛가요 퀴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즐겁게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정답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노래는 뭐 제가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딱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예.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도미의 청포도 사랑이 오늘 옛가요 퀴즈 문제의 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정답도 확인해 봐야죠. 예,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도미가 불러줍니다. 청포도 사랑.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딸 집에 왔습니다. 사위하고 딸이 일찍 퇴근을 했어요. 아들 집은요, 멀어서 자주 못 간답니다. 서울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 따님 댁에 놀러 가셨다고 물 새우는 강원독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어요. 백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3부에서 열심히 열띠게 즐겁게 참여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확인하신 바와 같이 오늘 도미의 청포도 사랑 정답은 4번 산들바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산들바람. 오늘 행운의 당첨자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 분은요. 답심로의 김희수님 뒷번호 2879 쓰시고요. 멀리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의 은하수님 7633 뒷번호 쓰십니다. 답심로의 김희수님 그리고 부산의 은하수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는 노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무작정 걷고 싶어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의 신청곡이고요. 우리 부산의 방현재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집니다. 선우영의 풀피리.

아름다운 인생 이제 막바지로 4부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인사 좀 나눌게요. 우리 김의 검은 그림자님 자리해 주고 계시고요. 윤영광 기사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상주농부 정임진님 가뭄 때문에 땅이 말라서 농사짓는데 너무 어렵다고 장마라도 좀 져야 되겠다고 걱정 어린 말씀을 토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북 변산의 민호님은 아내 때문에 속이 터지신답니다. 이유인 즉슨 시골에 살려면 여자도 기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보. 그러면서 트랙터를 몰고 가서 우리 정읍댁 밭을 다 갈아주고 모심는 이양기도 끌고 가서 논도 세마직이나 모심어주고 이제야 이양기 끌고 집에 가는 모습 보니까 속이 터집니다. 제가요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아기는 어르신들께 부탁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참 대단 여장부십니다. 장가 잘 간 거예요 민호님. 너무 무리하고 어렵고 힘든 일만 좀 하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 뭐 크게 위험하진 않겠죠. 부산 동네 구경옥님은 주말에 조카네 결혼식에 가서 친지들과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부산 날씨는 그런대로 상쾌한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주말의 소식과 부산 날씨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김동식님은요. 운동장에서 오늘은 운동하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양쪽 귀에 스테레오로 음악이 나오니까 노래가 더 실감납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 매일 잘 듣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노래 좀 듣겠습니다. 우리 인천 오라방님께서 운동 좋아하신대요. 패티김의 레마노의 지다 청해 주셨고요. 또 대구의 주순이님이 나훈아의 너와 나의 고향 청해 주셨고 오늘은 나훈아 노래를 많이 청해 주셨어요. 이순규님 가고 싶은 고향, 또 광주의 김병학님은 오지 않느님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너와 나의 고향으로 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처음 찾아주신 분이세요. 뒷번호 5692 쓰시는 청취자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산골마을에 살았어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로는 아예 없었고요. 농가밭 그리고 산을 그냥 고개 넘어서 학교를 다녔던 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오늘 옛가요 들으시면서 옛 추억에 잠기셨나 봐요. 그 밖에도 오늘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뒷번호 0465 또 9040 1184 2226 9427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새롭게 또 저희 식구가 돼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시고 한 주를 열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정미조의 휘파람을 부세요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화정님의 신청곡이에요. 저는 내일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 남보다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고 여기지만 정작 풍요롭게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과 지식 그리고 권세가 아무리 넘쳐나도 끝없는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 눈에 보이는 소유는 비록 적을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더 커다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쥔 힘과 능력을 죄업을 일구는데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핍한 처지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부지런히 복덕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지닌 소중한 자산들을 과연 죄와 복 가운데 무엇을 심는 데 사용하고 있을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원의 어머니 오늘 첫 곡 재청과 서인아가 함께 부른 일원의 빛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풍족한 재물과 더 깊은 지식 그리고 더 막강한 권세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만 정작 내가 준 것들을 선업과 공덕을 쌓는 일에 부리기보다는 더 커다란 사욕과 탐욕을 채우는데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사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다. 재물이나 지식 그리고 권력은 그 크기가 거대할수록 그것을 부리는 주체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소유한 힘과 능력이 영원무궁한 은혜의 근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파멸의 죄악을 짓는 흉기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은 결국 나의 마음 바탕이 바르게 서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물질을 부리기 이전에 내 정신의 중심부터 바로 세우는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37장 유는 무로, 성가 154장 혈인되어 어렸네, 성가 161장 광겁의 한 울림에.

재물을 풍족하게 소유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쥔 부를 도구 삼아 더 거대한 탐욕을 채우고자 그릇된 죄업을 일구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소중한 재원을 곤경에 처한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며 거룩한 복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깊은 지식을 쌓은 학자나 전문가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특한 지혜를 악용해 타인에게 사기를 치며 커다란 죄를 짓는가 하면 자신이 연마한 학식으로 이 세상을 한층 더 풍요롭고 이롭게 변화시키며 은혜를 생산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스스로도 지닌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그 조그만 여유나마 주변과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이들 역시 우리 곁에 참 많습니다. 이렇듯 물질이나 지식 혹은 권력 등 무엇이든 남보다 많이 선점했다는 외적 조건은 똑같을지라도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부리느냐에 따라 때로는 축복을 일구고 때로는 파멸의 업을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소유한 자산으로 인해 도리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영원무궁한 회복을 창조해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물질의 크기가 아닌 그것을 운전하는 내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한청복 교무의 감사합니다.

애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힘과 능력을 이웃에게 베풀기보다는 오직 사사로운 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그 눈먼 욕망에는 결코 만족이 없기에 끝끝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악이 근본이 되고 말죠. 하지만 마음의 바탕이 온전하고 바른 사람은 자신이 지닌 소중한 자산들을 아낌없이 희사해 세상을 한층 더 훈훈하고 은혜롭게 가꾸는데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 청정한 한 마음이야말로 자신이 쥔 재물과 학식과 권세를 영원무궁한 회복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외적인 조건들을 무조건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에 앞서 그것들을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부렸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정당하고 바른 마음을 먼저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박정식의 영원한 진리여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며칠 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현실의 일은 그 현상상 모양상 현상상 현상 그런 것이죠. 그 상태. 네, 상태. 그 상태나 현상을 가히 보다. 볼 견자. 가히 볼 수 있어. 현상 한계가 있는. 인간은 유한 존재고 신은 무한 존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알아요. 홍수가 막 내려오는데 그렇게 홍수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는 인 것을 사람은 못해.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사람은 못하는데 우주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라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무한 존재. 그래서 신의 존재를 찾는 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거. 비가 오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많이 오는데 그 오지 말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 힘을 안 돼. 또 가물어. 그럼 비가 오게 하고 싶은데 사람 힘을 안 돼.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물게 하고 비를 많이 좀 홍수가 나게 하느냐? 그 존재를 우리가 볼 때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닌 일을 하는 것이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다.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게 신이다 보기 때문에 유의지사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그 가히 볼 수 있는 것이 그거는 그 공을 그건 공적이죠. 뭔 일을 한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데 있는 것이 그 공이죠. 농사를 지었으면 그 곡출을 했다든지 공부를 했으면 뭐 합격을 했다든지 뭐 병이 났으면 그걸 나았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 가히 경험, 이게 증험, 경험. 그 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졌다든지 병이 들었는데 나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의지사. 인득일세라도 사람이 얻어요. 어떤 한 일만 얻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곡출이 됐어요. 그래도 그것이 찬탄하고 탄게 희유. 희유는 드물 희짠가? 바랄희도 돼요. 뭘 바라다. 드물다는 뜻도 있어요. 희유한 일이요. 그것이 굉장히 드물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장 드물게 희유한 일이라고 찬탄을 해요. 공부를 했는데 잘해서 어디로 들어갔다든지 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잘 그렇게 하면 한 가지를 이루었어도 참 애썼다. 잘했다. 그걸 기쁘고 좋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유의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해도 볼 수가 있고 경험을 해서 그 볼 수 있는 일, 경험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얻었으면 얻을 득자니까 얻다. 한 가지라도 그 결과를 잘 얻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희유하고 좋은 일인가에 대한 것을 찬탄할 수가 있다. 찬탄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차 심종은 무형가관이며 무상가견이며 언어도단하고 심행처 멸고로 천마 외도가 회방무문이요 석범

0: 제천이 칭찬 불급위원. 예.
1: 근데 이제 앞에서 보이는 유한적인 일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자죄다 나 이 마음의 근본은 마루종은 그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인데 그 제일 높은 것이라는 게 내 마음의 근본이라는 뜻도 되고 무형각원이 무형 형태가 없어 형상이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그렇게 봐도 이것이 마루라는 게 높은 것인데 내 마음의 근본이라고도 봐도 되고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곳은 형상이 없어 그래서 가히 볼 수가 없어요. 볼관자. 가히 볼 수가 없어요.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유한한, 현실로 유한한 예는 볼 수가 있었는데, 형상은 마음은 볼 수가 없어. 그 상태, 상황. 이건 그 마음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형태고, 이 형상은 현재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 상태죠.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럼 이슬이 있고 비가 왔다. 뭐 눈이 온다 이런 거는 현재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날씨는 근본 모든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 현재 상태. 이게 원래 갖고 있는 마음의 원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이 형이고 이 상은 그 마음이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단하고 말과 글로 그 길이 끊어졌다. 끊어질다. 끊어졌다. 심행처, 마음이 행하는 길도 없다. 이건 멸, 없어질 멸. 마음이 가는 길, 마음이 다니는 길도 없어질. 그렇기 때문에 천마외도가, 천마는 외도, 그, 마구니. 이 마구니는, 여기서 말하는 마구니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마라고 하는가 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오는 거예요. 외도, 밖에, 예, 길인데, 마음이 그, 바르게 쓰고 도심으로 나가는 거 아닌 것은 외도예요. 마구니인데, 마구니는 이것이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와지는 마구니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 근데 그 어떤 형상이 있어. 누구한테 내가 당해서 억울하든지 그랬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억울한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말을 잘못하고 뒤에서 뭐라고 해서 그 마음을 억울함을 받는데 그 받는 길은 없잖아요. 가가오는 길은 없어. 근데 이것이 길이 없는 것이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에서 당했던 일이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억울함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억울한 것이 옛날 30년 전에 미국에서 받은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럼 그 마음이 그 억울함이 어디서를 통해서 왔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다퉜던 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옛날에 있는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좋은 건 좋은 대로 기쁨으로 오고 싫은 건 싫은 대로 분하고 억울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존재해 있다 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니는 길은 없어요. 없는데 와요. 확실하게 와. 그리고 이것이 그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고통, 아픔, 슬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천마. 마구니는 마구니인데 보이지 않고 허공 속에 있는 건지 그것이 오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나면 그것이 옛날의 고통이 다 그대로 그 오고 기쁨은 기쁨대로 오고 슬픔은 슬픔대로 아픔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마 외도라고 그러는 외도는 도심이 아닌 걸로 오는 것이 외도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것은 왜 그것이 없냐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면 없잖아요 지금. 그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가 익산인데 전주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는데 뭘 타고 왔어요? 기차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오는 거예요. 마음 다니는 길이 없는데 와요. 그 언어도 없어. 어디가 있어, 그것이. 근데 이것이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옷 자체는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것의 구별이 제가 모시는 여름에 입으면 시원해요, 모시가. 겨울에 입으면 추웁죠. 모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추워. 누워. 이게 시원하고 추운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옷이 옷 자체는 그런 걸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이 옷이 봄, 가을에 입는 옷도 어느 때는 참 시원한데 어느 때는 굉장히 덥고 또 어느 때는 그 옷이 춥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언어도단이 그것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느낌이 어디를 타고 오는지 오는 거예요. 심행처, 마음의 행로는 없는데 어디를 타고 오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도 날이 따스면 두터운 옷이 무거워서 안 입어져요. 그 날이 추우면 그 옷이 얼룩도 입어진 그때 하나도 안 무거워요, 또 그것이. 그런 걸 보면 언어의 길은 사실 없는데 우리가 상황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따숩다, 오늘은 춥다, 무겁다, 덥다 이런 것이 오늘 상황에 따라서 말해지는 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춥고 덥고 그런 것은 없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크게 나눌 수는 있지만 내가 입을 때는 그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 심행차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 길은 원래는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이 있냐 없냐 비가 있냐 없냐 하는 것처럼 그것이 원래는 있냐 없어요. 근데 내가 입을 때 느낌이 시원하게 느끼고 덥게 느끼는 것은 그때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유와 무가 그래서 있다고도 맞고 없다고도 맞는 것이 유무를 초월하는 것도 맞고 있다는 것도 맞고 없다는 것도 맞고 틀리다는 것도 맞고 이렇게 다 맞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이 없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건 정확하게 이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은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추우냐, 지금 현재 볼 때 이게 추운 것이냐, 안 추운 것이냐, 그렇게 구별을 해. 상대적인 세계, 현실에서는 가능하나 상대적인 현실이 아닌 근본적인 세계, 현실이 아닌 근본적인 원리적인 면으로 보면 언어는 없는 것이다. 왜? 절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상대가 끊어졌어요. 그냥 상대 끊어졌기 때문에 춥다, 덥다는 상대적인 단어예요, 그게. 그 상대적인 단어가 상대적인 상황에서는 맞지만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단어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건 이렇다고도 할 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이 마음이 또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 다니는 길은 정확하게 있질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이 천마외도 아까 말씀대로 억울하고 분하고 기쁜 거 슬픈 거 이것이 마구니가 되는 것이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것만 마구니라고 생각해 마구니 그리고 이제 기쁘고 좋고 그런 거는 마구니가 아닌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마구니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은 마구니라고 보는 것이 불법의 공부죠. 왜냐하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냐? 영원한 행복이 아니면 언젠가는 행복이 변해서 아픔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변해서 다른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마군이다. 왜?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렇지 않도록 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이건 언젠가는 행복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면 고통과 아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천 마군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군이로 볼 때는 아까 언어도단이 심행처 변한 것처럼 이것이다. 이건 행복이다. 이건 고통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천마 외도입니다. 외도. 도심으로 모든 걸 하면 외도가 아닌데 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은 예, 조다리, 여기는 도척이, 예수님은 유다. 부처님 같은 그 성자도, 성자, 지금 어떤 박사, 어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논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건 없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서 새로운 더 높은 더 큰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는데 부처님 말씀은 지금 3000년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부처님 당시에 조달이라는 그 제자는 항상 부처님한테 흉을 봐, 부처님 흉을. 그럼 부처님 같은 분도 조달이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외도, 천마, 마군이에요, 이것도. 근데 공자님도 도척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동근양님이 공자님 하시는 일에 항상 그 잘못한다고 그랬어요. 상가, 그래서 도척이가 공자님 보고 상가집 개 같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공자님 철안천하 돌아다니셨잖아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잖아요. 이거 상가집, 상가는 상을 당한 집에 이제 개가 있는데 그 개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이 도척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유다가 이제 마음을 열두 제자 중에 유다인데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기본 원리가 됐었잖아요. 이 천마 외도는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있는 거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마 외도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공부심을 가질 수, 왜냐 천 어느 도달 심형체 몇한 자리를 공부를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성도 직전에 견명성 별을 보고 진리를 깨치셨다고 하는데 깨치기 직전에 8만 4천 마구니가 달라들었다고 그래요. 8만 4천 마구니가 달라들으면서 그렇게 회방을 놓고 막 그 마구니가 하나 둘만 와도 괴로운데 8만 4천 마구니라는 건 전 세계 모든 마구니가 다 달라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도 부처가 되려고 공부할 거냐, 내가 이렇게 방해를 해도 그렇게 해서 방해를 했다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도 그 5년간 입정에 들으실 때 몸도 만신창이가 되셨고 생각은 일심이 돼서 아무것도 이 생간사에 대한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세상가사를 다 알게 되셨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마 외도는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저도 이제 그렇게 가끔 괴롭고 그럴 때, 아, 부처님 같은 분도 조다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수용을 그렇게 많이 보시고, 공자님은 도척이라는 제자가 상갓집 개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또 팔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공부하실 때, 마음 공부를 하실 때 자기 마음을 찾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괴롭고 억울한 일이 반드시 있다.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이제 공부 길인 것 같아요. 천마 외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회방 무분이야. 헐회, 헐뜯다. 방은 방해롭게 막을 방 그런 게 방해를 무문이야. 문이 없는 거잖아요. 문이 없으면 어때? 사람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천마 외도가 많이 다니는데 들어올 문이 없어요. 마구니가 들어올 문이 없어. 마구니한테 뺏길 내 마음도 없어. 멋이 네. 마음이 금방 형태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관은 뚫을 관하다니까 이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것이 관은요 그 전체를 놓고 그냥 막 뚫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글씨를 보는 것하고 글씨의 이면의 뜻을 뚫고 보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를 공부할 때 글씨를 해석해서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해서 그냥 그대로 글씨 자체를 통째로 보는 건 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법이 관과 견인데, 이게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인데, 관과 견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관하고 견을 어떻게 볼까, 보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엄마, 어머니. 제일 쉬운 것을 엄마, 어머니를 보면, 엄마나 아빠나를 우리가 한 5만 번을 들어야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엄마를 설명을 많이 해 좀 뭐 나를 낳아 주시고 뭐 나를 길러 주시고 그 설명을 많이, 우리 엄마 키는 몇 센치고 뭐 공부는 얼마만큼 하고 성격은 어느,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엄마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라는 걸 그냥 잘 몰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 저는 이제 엄마가 57세 열반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32, 33살 저하고 33살인데 24살 차이니까 33살이었나? 네. 33살까지 본 제가 엄마하고 33살 지나서 40대, 50대, 60대에 보는 엄마는 틀려요. 그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엄마라는 걸 통으로 놓고 보는 것하고 어머니의 형태를 놓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진리도 우리가 유아무가 둘이 아니고 유는부로가 무는 요로 간다는데, 그걸 해석해서 아 있는 것이 없는 대로고 없는 것이 있는 대로고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유가 무로가 그걸 통째로 읽어. 그것이 관인 것 같아. 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로 가는 건 어떤 것인가, 그걸 그냥 통째로 해석하지 말고, 이 견은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현상에서 유는 어떤 것인데 현상의 무로 가는 어떤 것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유는 무가 되고 무는 유가 된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고 놓는 거예요. 무가 유가 되고 또 부공이고 구족이다 하는데 그럼 무엇일까? 해석하는 거 말고 그냥 그것이 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엄마를 제가 볼 때 어머니의 성격이 어떻게 떠나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인생을 지켜줘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저단계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되면 웅덩이 속의 장애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로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바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부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드럼과 슈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적은 드럼과 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젖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물기를 빼주고 마찰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에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올챙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름은 섭섭해요.
5: 싹쓸이!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라사대 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m

0: 2시.
1: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보배가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 일념 맑은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2: 스테이지 컨트리 레게

0: 꽤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미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미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봉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전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정여울 작가의 말처럼 서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다정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엔 그 적당한 거리가 더 세심하게 필요하죠. 초록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침범하지 않고 숲을 이루듯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에서 잘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향했던 생각을 거두고 온전히 내 안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57절입니다. 나무장수하던 육조대사가 거리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돌을 깨쳤다고 하는 것은 무식하여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문은 교화의 방편상 필요한 것이요. 도문에서는 학문보다 법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니 법력을 갖추기에 정성을 다하라.

교문에서는 학문보다 법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브라이언 크레인 그린슬립스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죠. 때문에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복수를 하게 되고 서로 간의 원수를 주고받게 되면서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양쪽 다 그 삶이 괴롭고 불행하겠죠. 용서는 더 큰 사랑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늘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회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 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이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의 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의 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법이 등급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이 등급가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7. 원기 28년 1943년 개미 1월에 대종사 새로 정한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 집중이 못되는 연고라. 그대들이 그럴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 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너른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공부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하시니 몇몇 제자의 답변이 있은 후 송도성이 사례기를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주를 얻어 모든 중생의 구제선이 되어주신 분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오. 저희들이 지극히 하고 싶은 공부도 또한 그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현세는 물론이요 미래 수천만 겁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에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노병사를 해결하고 고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근래 공부인 가운데에는 이 법문에 찾아와서도 외학을 더 숭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지를 구하기 위하여 도리어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간혹 있나니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런즉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 이에 선원 대중이 명을 받들어 서약을 써 올리고 정진을 계속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회상을 연 지 28년에 법을 너무 해석적으로만 설하여 준 관계로 상근기는 염려 없으나 중하근기는 쉽게 알고 구미호가 되어 참도를 얻기 어렵게 된 듯하니 이것이 실로 걱정되는 바라.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삼학을 병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리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생겁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며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일원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일원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동과 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셋은 일원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감명하게 깨우쳐 알려주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나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 경산종사 경상에서 물으시기를 우리의 본의가 무엇인지 아느냐. 시자 사르기를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시려 하는 것이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도덕천하 위일가가 우리의 본이라. 2. 김대거와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시대요 교역시대라.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은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 대종사의 근본 성질을 남음없이 드러내고 주세 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댐이 없게 하라. 그 대체는 이미 다 정해 있으니 더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때는 두되 사은사요와 삼학팔조만 잘 드러나면 만고 대법이니라. 3.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꾸이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돈이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펴보라. 4.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대는 좁은 시대요 새 시대는 훨씬 더 넓은 시대라. 판이 마구 넓어지나니 이런 세상 만나기가 어렵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신 대명국이란 곧 대명세계라는 말씀이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동서양이 두루 통하는 시대라.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시켜야 하나니라. 물질 문명은 서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오고 정신 문명은 동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주면 이 세상이 전반 세계가 되리라. 대종사는 동서양의 대운을 겸하셨나니 대종사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개벽의 공덕이 시방으로 미쳐가나니 곧 일원대도가 시방 공덕이 되리라. 6. 말씀하시기를 태평세계가 돌아오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이 하나 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힘을 어울러야 하고 우리들부터 실천하여야 쉽게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세상이 통하는 때요 사통오달이 대도인의 심경이니 국한에 얽매이지 말고 원망이나 섭섭은 풀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만인이 다 은인이 되어 태평세계가 절로 이룩되리라. 7.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세생생 이 일하고 다녔나니 불보살들은 혹은 동 혹은 서에 오시고 또 오시어 세세생생 이 일하고 다니시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주인은 세계주인이에 이 주의를 세상에 반드시 실현하자. 대종사 같으신 큰 부처님은 전무후무하시나니 모든 것을 대종사께 집중하고 국한 없는 공부와 국한 없는 사업에 힘을 모으자. 9.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 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10.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도를 깨치신 후 서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정하시어 새 회상의 대의를 세우셨으므로 이 회상이 길이 발전할 기틀이 확립되었나니 우리도 연원계통을 실하게 되어야 법통의 대의가 확립되어 이 회상이 무궁하게 융창하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유촉표현 1장에서 1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2장 원불교 교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제15 경세편 1. 대산종사 원기 55년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내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발표하시기를 첫째, 종교연합 창설이니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합력하여 국제연합기구에 대등한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여 인류의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자는 것이요. 둘째, 공동시장 개척이니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오를 넘어서서 공동시장을 개척하여 생존 경쟁보다 서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요. 셋째, 심전 개발 훈련이니 우리 모든 인류가 무거있는 마음밭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마음을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슬기로운 새나라 새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천지가 열려가니 새 사람 되어 새 세상의 주인 되자.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 대도를 선양하기로 하면 수신으로 근본을 삼고 정법으로 계몽하며 자비로 호념해야 하나니 이처럼 하고 보면 대도 정법은 무위이화로 드러나고 세상은 자연히 지상낙원이 될 것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도는 도명덕화하고 재생의세하며 사도는 혹세무민하고 기인취재하는 것이니 정도는 세상에 더욱 드러나고 사도는 세상에 바로서지 못하리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학만 주장하고 과학을 무시하면 빈궁에 처하기 쉽고 과학만 주장하고 도학을 무시하면 전쟁의 화구에 빠지기 쉬우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최초 법어에서 수제 지평의 도를 밝혀주셨으니 첫째, 개인적으로는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의 거짓과 해심을 없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요. 둘째, 가정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상봉하솔로 각자의 도리를 다하고 직업을 가져서 수지대조와 근검저축으로 자력생활을 할 것이요. 셋째,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국민개진운동과 국민개기운동에 마음과 힘을 합하여 국민 모두가 참사람이 되고 각자의 기술을 갖도록 정교동심이 되어 국가장래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요. 넷째, 세계적으로는 종교가에서 도덕을 밝히고 덕을 널리 펴서 전인류가 새 마음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를 이루고 정치가에서 강약이 서로 진화하도록 재생의세로서 세계 일가를 일으켜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그 도를 모두 실현한다면 이 세상은 무한한 안락세계가 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몸을 낳아주신 생부모도 부모요 나의 몸을 길러주신 양부모도 부모요 인도 대의를 가르쳐 이끌어주신 법부모도 부모니라. 또한 생형제, 양형제, 법형제도 나의 형제며 생자녀, 은자녀, 법자녀도 나의 자녀이므로 그대들은 이 모든 부모, 형제, 자녀의 은혜가 다 같이 깊고 중한 것을 알아서 진심으로 보온해야 할 것이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모와 자녀에게 소홀하고 업신여기면 남도 그리하므로 먼저 자기 가정을 불국 정토화해야 하나니 부모들은 각자가 자비부림을 확인하고 자비불의 행을 해야 할 것이요 자녀들은 각자가 불보살임을 확인하고 불보살의 행을 하여야 하느니라. 그리하려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실행하여 각자가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느니라. 9. 대산종사 새생활운동을 제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첫째, 정신의 새생활운동이니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갖추어 육신의 의식주를 얻도록 할 것이요 둘째, 청소의 새생활운동이니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좌선으로 마음 청소를 하도록 할 것이요 셋째, 식사의 새생활운동이니 건강과 영양을 본위하여 간소한 식사를 하고 정신의 양식인 지혜의 법식도 매일 구할 것이요 넷째, 의복의 새생활운동이니 외화와 유행을 버리고 질서와 금박을 위조하며 정신의 의복인 계문의 법의를 갖출 것이요 다섯째, 주택의 새생활운동이니 실용적이고 분수에 알맞은 주택을 장만하여 정의 안택도 장만할 것이요 여섯째, 생산의 새생활운동이니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므로 생산에 주력하고 안으로 자성원리를 개발할 것이요 일곱째, 정책을 통한 새생활운동이니 정책이 바르고 현명하면 모든 일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러고 우매하면 모든 일이 쇠멸하므로 솔선수범 일심합력하여 인류 공동의 과제인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영원히 퇴치해야 할 것이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무성할 수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수명이 길지 못하나니 만물의 생장은 먼저 그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만사의 경륜은 반드시 그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이 주가 되느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재생의세의 대도 정법도 먼저 그 뿌리를 찾아 더욱 깊고 튼튼하게 가꾸어야 할 것인 바, 세상의 뿌리는 도덕이요 도덕의 뿌리는 회상이며 회상의 뿌리는 불보살이요 불보살의 뿌리는 마음공부임을 알아서 이 마음공부로 도덕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원기 56년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를 맞아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천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해야 할 것이요 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할 것이요 세상이 한 일터 한 일임을 깨달아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해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가 한번 기울어졌다 그러면요, 근본이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마음의 세계가 어디를 기울어져 버리면 근본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양성에서는 먼저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을 챙겨 갖고 있는 거예요. 원근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근. 그러면 근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지기 쉽죠? 원 쪽으로는 안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원근, 친소. 이것도 뭔가 하면 마음이 기울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친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요, 기울이지 않는 거, 이게 정이에요. 정은 반듯한 거 아닙니까? 그 반듯한 것.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양성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을 이렇게 그 이 장에서 지금 표현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성에서 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요. 양성에서만 이렇게 이제 공헌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게 뭔가 이 견성. 견성. 견성에서 또 고온정을 또 다 다르게 또 지금 이제 설명을 하세요. 하, 그런 게 참 우리 대중사님 대단히 분석적이시죠? 이렇게 분석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견성에서의 고온정은 이제 어떻게인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어느 도가, 어느의 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심행체가 멸한 것을 아는 것. 언어도 심행체 멸, 이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아는 것, 아는 것을 이게 뭔가면 공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공이다. 자, 그러면 견성은 뭔가면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원이지요. 여기서 원 아닙니까? 아니, 공은 지금 양성이죠. 공은 양성이죠. 원은 뭔가 하면 견성이에요. 정은 뭔가 하면 뒤에 얘기할 소성이에요. 그렇죠? 골성인데 또 견성 중에서, 그러니까 원 중에서 이제 견성을 공짜리가 있어요. 또 공으로 이제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언어의 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심행체가 멸한 자리를 안다. 마음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공짜리다. 견성에서의 공짜리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이것이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요, 아, 이게 어느 도가 그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그런 자리를, 그거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실천은 못한다 하더라도 알기는 알아야 합니다. 알기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 그런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지요. 알지.

알지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언어도와 의가 끊어지고 심연체가 멸한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을 공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 공짜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했다는 것은 공짜리죠. 이 공짜리 아닙니까? 공짜리를 아는 것, 아는 것은 뭡니까? 깨닫는 거, 사리연구 아닙니까? 사리연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요것은요 공짜리를 얘기를 하지만도 요 끝에 가서는 또 뭔가면요 또 견성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것이 겸해지는 것, 그것이 견성에서 이 공을 우리가 체득하는 이제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혀 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그 저 견성에서는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거. 우리가요, 깨달음 얻은 사람은요, 사실은 뭘 물으면은요, 다 그 물음에 막힘없이 착착착착 대답하잖아요. 그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대종경 전체 내용이 지량이, 그래서 아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타님, 아는 양이 큽니까, 적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예? 커요? 오, 크다. 크대요, 선타님. 아이고, 어째, 뭐도 큽니까? 아이고, 옥타님은 박수 치신다. 예, 지량이 커야 된다, 이 말이죠. 지량이 좁으면 좁을수록 사람이 뭔가 하면요, 소절해져요. 그러죠? 소절해진지 않습니까? 소절한 사람이라 그러죠? 소절한 사람입니다. 그 소절한 사람은 뭐, 지량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량이 넓어야 된다, 광대하다, 넓어야 되는 거예요, 지량이. 그래서 이것은요, 원 중에서 원이에요. 원 중에서 원이다 이 말이죠. 이제 공원정으로 우리가 보면 원 중에서 원이에요. 이것을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해 주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정은요, 이제 견성에서의 정을 이제 어느 거면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 아는 것이 적실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탁탁탁탁 해요. 이게 바르게 판단하기 쉽습니까? 아,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뭐 말을 하지.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좁으니까, 좁으면 어떤 거면 그 좁은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생각을 전부 다 궁궐리고 생활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이것은 말이죠, 이런 쌍의 진리가 갖고 있는 원짜리하고는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은 말입니다, 지장이 광대해요. 한없이 넓다 이 말이죠. 그 넓어 가지고 이것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자리를 지금 정짜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여기서 이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견성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성. 자, 솔성에서는 또 공원정을 또 이제 지금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참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적이세요, 대중사입니다. 자, 솔성에서 공짜리는 이제 뭐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무념행. 무념행이 뭡니까?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죠. 자, 무념행이죠. 근데 무념행이 그냥 무념행이 하면 됩니까? 우리가 유무령 공부하죠. 유무령 공부, 그 유념은 하고 무념은 안 좋은 것이죠. 처음에는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건가 말 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념을 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이면 하고 안 해야 될 것이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유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념을 하고 계속 유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유념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챙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유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적 유념. 그 자동적 유념. 이 유념이 딱 됐는데. 그러면 자동적 유념은 유념입니까? 그게 뭡니까? 자동적 유념은 무념이죠. 그래서 유의가, 제가 이제 전에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유의가요. 유의는 뭡니까? 함이 있다. 그래서 유의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요, 무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의. 함이 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자동적으로 착착 실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솔성에서의 공자리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대종경에서 이제 설파를 아주 적실하죠?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리는 뭔가 하면요. 무착행. 착 없이 행하는 거예요. 무착행. 이게 원자리. 뚜렷하게. 착이 없어지면. 사람이요. 왜 마음이 매해집니까? 그런가요? 사람이 마음이 매해지는 것은요. 뭔가 하면 착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자리거든요. 두려워시 밝다 이 말 하니까 원은요. 공원정 중에서 원은요. 두려워시 밝다 이 말이거든요. 그 두려워시 밝은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매지지 않으면 뭔가 하면 밝은 자리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밝은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착행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원자리예요. 솔성에서의 원자리는 무착행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무착행이다. 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 다음에 이제 이요 지금 이제 정자리는요. 이제 솔성에서의 정자리는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중도행. 그렇습니다. 중도행. 제가 전에 이제 그 사막의 정신 수양을 하면 뭔 힘이 생깁니까? 수양력. 사리연구를 하면 뭔 역이 생깁니까? 연구력. 작업치사를 하면 치사력이 생긴다. 그래서 치사력이 생기는데 치사력의 궁극을 제가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죠? 장타님. 예, 중도행 앞에 제가 또 얘기한 거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력 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끊기만 하면 안 돼요. 끊기만 하면 이제 마지막 사막 실천의 사막을 공부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뭔가면요. 중도력이다 이 말이죠. 중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중도의 실천은 어떤 실천인가 하면요. 과불급이 없는 실천이에요. 과불급. 과는 뭡니까? 넘어가고. 불급은 모자라고. 그래서 과불급이 없는 그때 그 상황 그 처지 시소위 그랬죠 제가요. 시간 장소 상황. 이 시소위에 맞게 딱딱 실천이 나오는 거 이걸 뭔가 하면 중도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 보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어른이 말입니다. 대종경 전체 내용에 그때그때 놔둔 중도의 실천의 모습이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원정을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설파를 지금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양성에서 공헌정, 견성에서 공헌정, 솔성에서 공헌정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교회법 7장에서 이제 이 공헌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헌정을 또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그 표준과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견성, 양성, 솔성을 공헌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거라 하는 내용을 딱 이제 여기 지금 밝혀주신 장이 이제 이 7장의 그 내용인데요. 이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일 이걸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 그렇죠. 아니 선타님 여기 오시면서 오늘 오실 때 하고 지난번에 오실 때 하고 똑같습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한해 다르고 아니요. 그 옷도 지난번 보다도 아주 가볍고 참 멋지게 입고 오셨구만요. 또 오늘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옷 입은 거 보면요. 이게 지금요 처하는 환경이 기후가 변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다 지금 달라지니까는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사람 삶의 원형의 모습이 뭔가면요 환경은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변하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조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사람을 보았는가? 하늘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35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사람의 체온이 1.5도만 떨어져도요, 저체온증으로 인한 오한과 기억력 저하, 말 더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반대로 1.5도가 올라가면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는데요. 겨우 1.5도에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니, 아주 작은 차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날씨는 1.5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몸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은 쉬엄쉬엄 조금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6월 16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하나 둘 셋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틀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No Reply 타로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전해드렸어요.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분들은 특히나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어제도 꽤나 덥던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조금 무더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건강이니까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 시간, 수분 보충,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 꼭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점점 더 무더워지긴 하겠지만 건강관리 잘해서 알차게 잘 보내보자고요. 0892님이 더워요. 어젠 정말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을 했답니다. 하지만 찬물 샤워로 열을 가라앉히니 좀 살만하더라고요. 하하. 오늘은 더 덥다는데 연아씨 말처럼 쉬엄쉬엄 보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더울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하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나니까. 맞아요. 뭐 7월은 돼야지 에어컨 가동한다 결심하신 분들은 아마 어제 그제 에어컨을 틀까 말까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가동하신 분들 주변에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이제 선풍기만으로는 좀 덥다 싶긴 하던데요. 5128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귀찮아서 양산은 안 갖고 다녔는데요. 작년에 써본으로 완전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올해 양산 진짜 많이 들고 다니시고 이게 되게 유행인가 봐요.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양산 판매를 진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제발 GD가 이걸 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이제는 GD가 쓰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쓰고 다니니까 자신만만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5128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써보면 모르지만 한번 쓰고 나면 끊을 수 없는 그 매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안 써보신 분들 나도 써볼까 하셨던 분들에게 5128님이 강력 추천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자염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나는 한 곡으로는 썽에 안 찬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있으신가요? 세 곡까지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하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에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김동률, 이소은, 욕심쟁이, 이소라, 박효신, It's gonna be rolling.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이소라, 박효신, It's Gonna Be Rolling.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13아빠님이 더워져야 맛난 게 나오지요. 크크크. 아버지께서 감자를 캐셔서 몇 개 가져와 쪘습니다. 옥수수는 냉동해서 어제 저녁에 먹고 간식으로다가 먹었지요. 덥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더워야 맛난 과일, 채소 먹을 수 있죠. 하하. 라고 하시면서 감자랑 옥수수랑 너무 맛있게 쪄놓은 걸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보내주셨어요. 안들 사진만으로도 절 허기지게 만드는 아 홍감자네요. 그렇죠? 요새 그 카스테라 맛이 난다는 포슬포슬 홍감자. 이 겉에 껍질이 붉은빛이 도는 아이 너무 맛있겠는데요. 여름의 맛을 잔뜩 아이 또 드셨네요. 맞아요. 더워야 또 과일도 야채도 맛이 제대로 드는 거니까 그래야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덥다고 뭐로 하지 않고 잘 버텨보겠습니다. 신복수님이 조금 늦었네요. 부산은 아침부터 날이 덥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합시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신복수님도 오늘 쉬엄쉬엄 물 많이 드시고 덥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타카피의 노래입니다. 캐세라세라.

카피 캐세라세라 슈퍼키드의 바라던 바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1부 끝곡은 우쿨렐레 피크닉이에요. 초여름 소리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떨어.

0: 명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8: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신청하고 왔죠. 우리 특가정 가족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생하니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실지 어떤 노래들 함께 들어볼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평일 아침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주시면 2부에 배송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4부에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웃음 짓게 만든 내 주변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감사의 순간들 무엇인지 특가정의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주변의 곳곳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 감사할 만한 장면들이 진짜 많잖아요. 오늘 그런 장면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4부에 전해드릴 거니까요. 그 전에 저희에게 오늘 만난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777 뒷번호 쓰시는 분이 연아씨 안녕하세요. 어제 어디에서 아이오아이 갑자기를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서 신청해봐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6777님 요새 이 노래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들리죠. 그리고 한번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금방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해 놓을게요. 6777님 일단은 이 곡부터 함께합니다. 아이린이에요. 비기스트 팬.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002 고객님께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며 신청하신 자두의 김밥,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002 고객님 신청곡 왔자용.

신청곡의 짜염. 오늘은 700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들어봤습니다. 자두의 김밥,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전해드렸어요. 오, 키보이스 노래는 마지막 곡은 약간 가수랑 곡명이 좀 엇갈리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눈치껏 아마도 이 노래를 신청하신 게 아닐까 한번 찍어봤는데 신청하신 곡을 저희가 제대로 맞춘 게 맞을까요? 7002님?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을 해보는 시간이죠.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의 자랑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평소에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런 거 하면 좀 별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대로 저희가 판을 한번 깔아드릴게요. 오늘은 남들도 엄지척 올리면서 인정해준 나의 손재주 혹은 나의 솜씨는 무엇인지 한번 신나게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고 싶지만 입이 근질근질 거렸지만 쉽사리 자랑하지 못했던 나만의 손재주,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요걸로는 어머 너무 훌륭해요 이런 얘기 한 번쯤 꼭 들어봤다 싶은 나의 손재주, 나의 솜씨 무엇이 있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얘기 나눠볼게요. 2부 끝곡은 윤상 노영심이에요. 이별 없던 세상.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곤충이나 모기가 들어와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 유리창에 무수히 많은 곤충이나 하루살이들이 부딪혀서 체액을 뿌리고 들러붙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와이퍼로 닦아도 쉽게 닦이지 않고 시야장애를 주거나 전조등에 붙어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은 특별한 독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차창을 대각선으로 열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이런 곤충들이 날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벌의 목을 쏘이면서 급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여름철 산간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보낸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무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크레인 온 효소. 끝.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가 시작됐고요.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반성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남들도 인정한 나의 손재주 또는 나의 솜씨를 주제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겸손의 미덕일랑은 잠시 내려두시고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오늘도 방송이 사연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방송 끝난 직후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늘은 뭐 부담 없이 뭐 눈치 보지 말고 내 자랑 신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어디 가서 이것만 하면 너 진짜 손재주 있구나, 너 진짜 솜씨 있구나, 칭찬 좀 받아봤다 하는 나만의 손재주, 나만의 솜씨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6777님께서 골라주신 IOI의 갑자기 전해드리고 반상회 개최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장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자기가 구워온 이 쿠키 덕분에 아침부터 그냥 아주 달달하게 시작하는 게 오늘 반성에는 더 화기애애한 것 같네요. 아우 정말 맛나다 맛나. 아니 자기는 어쩜 이런 걸 이렇게 다 잘 만드는 거야. 게다가 이 포장까지. 어 나는 진짜로 백화점에서 사온 줄 알았지 뭐야. 아 참 그리고 자기야, 자기가 그 뜨개질에서 만들어줬던 그 수세미 있잖아. 아니 그거 나도 좀 배울 수 있을까? 아니 나이가 들수록 손을 자주 써야 한다는데 자기는 또 그런 재주가 엄청 좋잖아. 아, 우리 이렇게 각자 잘하는 건 서로서로 알려주면서 그 재능기부 그걸 그냥 우리 반상의 차원에서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내가 정말 잘한다 소리 좀 들어봤다 하는 거 있으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바로 좀 보내줘봐봐. 그럼 이 시원한 커피들 한 잔씩 하면서 우리 얘기 좀 나눠볼까?

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서 좀 잘한다 소리 좀 들어봤던 나만의 손재주, 나만의 솜씨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껏 자랑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와, 우리 가족분들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모모랜드 썸즈업 21의 내가 제일 잘하가 솔루션스의 썸즈업까지 들려드렸고요. 3부 끝곡은 루시드 폴입니다. 그대 손으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이효리, 천하무적 이효리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내로라 하는 재주와 솜씨에 대한 자랑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1087님, 저는 손재주는 없지만 요리 솜씨는 인정받고 있어요. 이거 진짜 솜씨죠. 요리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식당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려요. 자기 일 시킨다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편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는데요. 그림이 싹 그려지는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게 아닐까요? 1087님. 근데 진짜 그 요리 솜씨, 요리 손맛 있는 분들은 이건 진짜 타고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주변에서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0220님. 전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해요. 라고 하시면서 캐릭터 도시락 만든 사진을 쫙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던 캐릭터 도시락 중에 제일 맛있게 생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고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고 캐릭터 도시락 잘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늘 보면서 너무 귀엽고 예쁘지만 맛있을까?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반찬을 삼을 만한 게 너무 없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0220님이 보내주신 이 도시락은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쁜데 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겠는데요. 이야, 진짜 이거 너무 재주시네요. 0212 뒷번호 쓰시는 분. 전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장도 많이 내고 혼도 났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는지 지금은 기계 만지는 거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별명이 맥가이버가 아닌 김가이버. 아침부터 세탁기 고장나서 김가이버 출동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주변에 김가이버님이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 든든하시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출동 중이시라서 오늘도 바쁘시네요. 1184님, 뜨개질 너무너무 잘한다고 사무실 안에서 소문났어요. 회사 직원들 8명 모두 제가 뜨개질한 손가방을 들고 자주 다니곤 합니다. 겨울에 장갑 뛰어 라고. 아, 이 손재주 있으신 분들도 너무 부럽지만 손재주 있으신 분들의 주변 분들이 혜택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1060님, 저는 라면을 잘 끓입니다. 아들이 아빠 라면이 최고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칭찬이 제자했는데 대학교 가고 군대 제대 이후로 라면 끓여달란 말이 한 번도 없네요. 제 솜씨가 없어진 걸까요? 하셨는데 아빠한테 배운 거 아닐까요? 아빠한테 배워서 이제 스스로 잘 끓이시는 거 아닐까요? 공릉길사님, 저는 최장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7056 쓰시는 분. 어제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회사에서도 실수하고 집에 오는 길엔 넘어져서 무릎까지 까지고 오늘은 어제보단 낫겠지 생각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봐야겠어요. 뒷번호 5037 쓰시는 분. 밥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 밥에 물 말아서 오이지랑 젓갈을 올려 먹는데 먹다 보니까 입맛이 확 살아나네요. 오늘 아침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뒷번호 8122 쓰시는 분. 연아님, 어제까지 6월 보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걷기 챌린지를 완수했어요. 말 그대로

절반의 성공이네요. 오늘도 파이팅! 아자! 아자!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도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나이스에 이어서 킥플립, 눈에 거슬리고 싶어 아이들의 클락션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조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베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랄라 스윗의 완벽한 순간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대정경 인도풍 2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